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어려서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어려서도 혼자 걸어가기 싫은 그런 길들이 꼭 있지 않았나요? 그죠?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는 또 운전하면서 지나치기 싫은 그런 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조금 웃겼는데요. You know, when we were kids, we would have those creepy alleys or dark paths, right? We hated walking through. Now, as an adult, right, behind the wheels and still have those roads that we rather avoid.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서나 또는 차를 타고 가거나 정말 지나가기 싫은 길은 어디인가요? 좀, 이 가벼운 주제를 생각했는데, 약간 그 남양 특집 같기도 하고요, 그죠? 더위는 거의 많이 물러가고 있긴 한데. So we're talking about scary roads today. Is there a street, tunnel, alley, bridge, or path that really hate going through, whether you're driving or on foot? 그런 질문 먼저 드려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오랜만에 듣는 곡인데요. Broken Bells. This is the song is the High Road.

The High Road, Broken Bells 였습니다. Today's topic, a Scary Road, 무서운 길. If you think about it, talking about that under tunnel, right? 약간 claustrophobia, 약간 폐쇄 공포증을 유발하는 뭔가 그, I think it is probably because due to very low ceiling, 뭔가 천장이 굉장히 높으면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할 텐데, I guess that probably contributed to that feeling, right? 자, 여러분들이 걸어서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거나 할 때 정말 지나가기 싫은 길은 어디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1033님께서는 어젯밤에는 꽤나 쌀쌀하더라고요. 창문을 살짝 닫았어요. Yeah, kind of a cool overnight and no more a tropical night. So I had to close the window just a bit. 저는 아직까지는 창문 열고 자고 있는데 yeah, I think it has gotten a lot more comfortable to sleep at night. 그죠? I guess the autumn is on its way. Maybe not. 저 같은 경우는 I thought about it. You know, what roads when I was driving did I feel most scary? Was I most scared? 이제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when I was working in the States, right? I you know, commuted to an office in San Francisco.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사무실에 출근을 했었는데, and I lived in East Bay, which is across from San Francisco through Bay Bridge. 그래서 뭐 오클랜드 버클리가 있는 그 East Bay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려면은 Bay Bridge라는 그 유명한 그 다리가 있어요. Going from East Bay to South Bay, San Francisco, you know. Those area, you have to cross a bridge called the Bay Bridge. 한번 89년도인가 지진으로 위층이 무너진 적이 있었던 the collapse of the upper deck due to earthquake back in 1989. I think you probably remember that, right? 그 이제 곳을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interesting structure of the bridge is that. Going into the city to San Francisco, you have to go through the upper deck, 2층이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안으로 이제 도시로 들어가려면은 위층. And to coming back to East Bay, you have to take the lower deck.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위층, 퇴근해서 돌아올 때는 아래층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Lower deck, no problem, right? 뭐 이제 바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튼튼한 다리이니까요. But the problem was, you know, when I commuted in the morning, when I had to go through the upper deck. As you know, San Francisco area is really windy.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And back then, I was driving a really small car. 당시 운전했던 차가 굉장히 작은 차였거든요. So even just a small amount of wind can really kind of impact the car. 그래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 정말 너무 싫다 여기.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기도 했었는데, you know. But once I get used to it, 괜찮더라고요. 이제 막 그게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운전해서 가니까 I actually felt kind of fun actually driving on the upper deck of Bay Bridge.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So let me ask you, what were some scary roads for you via walking or you know even behind the wheel? 그런 질문 드려보고 노래 한 곡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뮤지컬 넘버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from the musical Swag Age 외쳐 조선 김수아 배우가 부르는 곡인데요. 나의 길.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dramatic sort of a backdrop, huh? 근데 그 스토리 안에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유일하게 그 터널 안에서 이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라디오라고 합니다. So, the wife of 하정우, played by 배두나, only way she can, you know, relay her message to 하정우 is through radio. 아마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나? 약간 그런 이야기인가요? I didn't really watch the movie, so I can really say. That is very romantic and makes us think twice about, you know, what role radio can do. 이 재난 상황에서 라디오의 역할이 새삼 이렇게 이런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Yes, I think twice about the important role that radio can play in times of, you know, natural disaster or catastrophe. 소중한 방송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드라이브라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김현철 씨의 곡이죠. 2021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Featuring George, this is 김현철, Drive.

Couple of tracks, Kim Hyun Chul featuring George, Drive and the Standing Egg, 보통의 날 듣고 오셨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Let's see. Benny님, who says, for me, I think I really hate going through is a street, especially when the area is flooded, when it's nearby a river. And the cars will have a big engine problem if you go through, right? Of course, big trucks can pass through, but just the small cars, probably not, right? 맞아요. 맞아요. 이 홍수 나거나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은 그런 침수된 어떤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섭죠. It's scary thought, you know, even to think about it, right? Trying to go through a flooded street. 당연히 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거겠지만 whenever I watch those videos like SUVs, right?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뭐 SUV 트럭 같은 게 이제 도강하는 그런 영상. You see those SUVs drive through rivers, kind of makes me want to buy one. 딱 그거 보면서 아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바퀴가 큰 이 SUV를 꼭 사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꼭 SUV를 사야지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Kind of made me want to buy those impossibly buy those SUVs.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Thank you, Benny, for the message. I guess flooding could be a huge problem, natural problem in the Philippines as well. Huh? 이루 씨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까만 안경.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We have a YouTube live Boinan Radio going on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Boinan Radio. 채팅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 짧은 문자 100원, 긴 문자,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waiting for your requests, stories, or just a simple shout-out or check-in messages. They're all good. Send them all my way. So talking about scary roads, 헤일리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매일 지나는 곳 중에 This is Hailey님's message. 제가 매일 지나는 곳 중에 8차선 교차로인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10m 이내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스팟이 두 군데나 있어요. So there's an 8-lane intersection I drive through every day and in two different spots I have to make a right turn within about 10 meters of making a left turn. 좌회전을 하고 10m 내로 우회전이요? 굉장히 고난이도 상황이네요. 그죠? That means you have to make a right turn on the if there's a multiple, you know, left turn lanes, you have to make a left turn on the right hand side.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선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If you have any chance of making that, you know, within 10 meter right turn. That sounds really tough. 차량 통행량도 많은데 도로를 가로지르듯 겨우겨우 차선을 바꿔야 해서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우회하면 많이 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나야만 하는 교차로 덕분에 느는 것은 저희 끼어들기 실력뿐인 듯해요. traffic in that area is always heavy, so I have to cut across several lanes to make it. And the detour takes a lot of extra driving, so I don't have any choice. Only thing that gets better is my lane merging skills. 그렇군요. 아, 그런 운전하는 거 정말 저도 싫은데 They say if you can drive in Korea, if you can drive in Seoul, they say you can drive anywhere in the world.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물론 20년 전이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운전을 내가 못하겠다. I would swear that, you know, I would never be able to drive in Seoul. But now, 20 years later, I feel so comfortable driving around. 참 사람은 그 적응의 동물인 것 같은데 또 헤일리 님도 매일 하시다 보니까 또 되긴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길들이 있어요. I guess there's some blind side area. 너무 힘든 하기가 너무 힘든 운전하기가 힘든 그런 곳들이 있죠. 그죠? 1033님께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언덕이 되게 무섭고 싫었어요. 발을 살짝 헛디디면 대굴대굴 뒤로 떨어질 것 같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I was always afraid of steep hills when I was since I was a kid. You know, if I take one wrong step, I would lose my footing and tumble all the way down. 근데 문제는 유치원, 성당, 학원 등등이 모든 가파른 언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벽에 착 붙어서 벽을 잡고 올라가곤 했었어요. problem was my kindergarten, church, and my academy were all at the top of the steep hills. So I would cling to the wall and hold on to it all the way up. 그런 아이들이 가끔 보였는데, I guess you were one of them. 1033님 그런 아이였군요. 지금도 언덕이 싫어서 운전할 때도 경사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경우 그 공포를 이기려고 일부러 차가 움직여야 할 때 으차 하는 소리를 내곤 해요.

Even now, when I'm driving, have to stop and start again on a steep incline. I actually let out a little "ucha," just to, you know, psych myself up. 굉장히 귀여운 "ucha"인데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ucha" 이런. I think those kind of rants or gruntles, groaning sound. I think we make more of those as we get older. 나이가 들면 약간 그런 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내잖아요, 그죠? 아, 재밌는 사연들 두 분 이제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으로는 1033님께서 모아나의 수록곡이죠 신청해 주셨는데 아울리 카바할로 주인공이 부른 곡이죠. How Far 하고 듣고 오겠습니다.

That was How Far I'll Go from the soundtrack of Moana, Auli Caballero 부른 곡이었습니다. How Far I Go. That was a request from QT님, 103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Yes, those are difficult situations to drive, I think, always gives you that scary feeling. For example, 저도 이제 합정역 근처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you know, when I cross 양화 bridge and make a left turn in the 합정 station intersection, 합정역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양화대교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there's always, actually, no, when I get off the 강변 highway, right? 그 다음에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there's already, you know, cars lining up to make that left turn. 이미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끼어들 수도 없고. There's just a pile of cars trying to make a left turn. So there's no room to get in even.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멀리 가서 피턴을 하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really try to get in, you know, no matter what. 약간 무리수를 써서라도 꼭 이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트래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But that's all part of driving in Seoul. 하지만 서울 드라이빙은 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Next message is from 뽀글림. 뽀글림 says 이태리 빨레르모에는 성한 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구겨지고 페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스웩인가 싶을 정도로요. 골목이 너무 좁고 가파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So in Palermo, Italy, I noticed that there are a lot of cars with dents and scratches, and I thought it was sort of a badge of honor, right? But I realized that, you know, because the streets are so narrow and steep, so you kind of have to kind of brace yourself for it. So might as well just drive cars with dents and not even fix it. 그런 얘기죠. 어차피 또 스크래치 날 거 고쳐서 뭐해? 약간 그런. 그렇게 좁은 길 그리고 돌아오기 20년이 걸린다는 오디세우의 그 멀고 긴 길 무섭습니다. Those tiny streets were scary enough, and then there is Odysseus who took 20 years to make it home. That's a journey that I'd be afraid of, I guess. 그렇군요. 맞아요. 이 좁은 길에 좁은 길이 많고 또 그런 그냥 아예 차를 안 고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또 다칠 거 고쳐서 뭐해? 약간 그런 나중에 한꺼번에 다 고치지 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보글님. 신청곡으로는 비틀스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the story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for today. There is a reason for it because there is a lot to cover. Let me put it that way.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유독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죠. I think we talked quite a bit about bass on this segment. 하지만 오늘 역시 베이스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So I continue that today on this segment. 베이스를 치는 주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손을 어떻게 치는 것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건데요. So, where you play, play bass depends on how you play your right hand.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왔는데, I know it's not bass guitar, right? 그래서, 기타로서 이제 이 흉내를 내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죠? 네,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So, right hand는 이제, 이 스트링을 픽하는 이 이렇게 건드리는 이 스트링이죠. I think if you are on 보이는 라디오, I think you you can kind of see that, right?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finger style, finger picking입니다. So your right hand, 이 검지 중지로 이제 줄을 번갈아서 뜯는 거죠. So alternate picking between index finger and middle finger.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베이스 치는 거 보시면은 아 저렇게 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I think most the common form of playing bass that you see bassist showing.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검지 이렇게 검지 그 다음에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가장 흔한 스타일이죠. finger style, finger plucking style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slap. 이게 slap은 뭐냐면은 엄지로 줄을 때리고요. 그다음에 이 검지로 줄을 이 뜯는 거예요. 그래서 so slap and pop이라고 하는데 slapping the strings with the thumb like this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건 어쿠스틱 기타라서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땅 땅 그 다음에 popping은 이렇게 이 뜯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t goes like 땅 땅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줄을 때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줄을 당기고 놓는 그런 것이죠. So it gives you that very percussive sound. 이제 퍼커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주법이죠. 70년대, 60년대 funk and you hear a lot of those slap and pop in the Red Hot Chili Peppers music. 그러니까 쿵딱쿵딱 몽 죄송합니다. 이 기타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또 흔한 스타일은 뭐냐면 엄지 피킹이라고 하는데 thumb picking. So 아까 첫 번째는 검지하고 이제 중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thumb picking은 엄지로만 줄을 튕깁니다. So plucking with the thumb for very softer and rounder tone.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crispy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thumb picking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죠? And also, three finger 주법이라고 있는데 기타에서도 쓰이는 주법인데 three finger means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위해서 아주 빠른 템포 당드라 당드라 당드라 이렇게 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So three finger plucking is using index, middle, and ring finger. 그래서 세 개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I guess the advantage is that 피크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And just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very different, very sharper tone, very crispy tone.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것보다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긁는 게 훨씬 더 crispy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크 주법을 사용한 곡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I came across this video and 와 정말 피킹 베이스가 너무 멋진 연주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연주였는데 클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볼게요.

So very groovy 하지만 굉장히 또 크리스피한 날카로운 사운드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죠? That's you know what a pick bass can do. 픽으로 베이스 치면은 이런 근데 상당히 그루브도 있고요. 멋진 그런 다양한 톤이 나오죠. 그래서 you know if you are a bass purist 가끔은 이제 픽으로 치는 것을 굉장히 좀 비난하고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합니다. There's some bass purists looking down on playing with a pick.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무조건 연주해야 되는 거야. 피크 도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이긴 한데 I think you will find people like that. But I think to me, pick bass has to be one of the arsenals that you need to carry.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ick bass 명곡들을 준비했는데 and there are many actually masterpiece song that features pick bass. 어떤 베이시스트가 이 곡이 뭘까요? 하고 이제 연주를 해준 곡이 그런 사운드 샘플이 있어요. 클립이 있는데 한번 이 클립 12초짜리인데 들어보시고 어떤 곡일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Yes，噔噔噔噔噔噔噔，음악을 잘못 잡았는데. Pink Floyd의 Money라는 곡이죠. 정말 이 픽 베이스로 할수 있는 이 곡은 물론 그냥 finger 베이스로도 할수 있습니다. But I guess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just very different.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곡, Pink Floyd의 곡입니다. Money.

Part for a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covering a pick bass. Did you enjoy that? Right? That crispiness. Yes, I think you noticed that, right? 보글링께서도 바삭하다, 바삭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that crispiness that you can get from the pick bass really shows in a song.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가 이 전체 악기랑 같이 묻히면요. Sometimes it loses its sharpness. 뭔가 이 전체 밴드와 어우러지면은 그 베이스의 톤이 좀 뭐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but if you use a pick to play the bass that that sharpness the crispiness kind of still kind of exists prevails in the midst of a heavy band sound. 위즈덤님께서도 저도 피크로 치는 베이스 안 좋아하는데 왜 좋죠? I think there is a stereotype about pick bass. 왜냐면은 이제 원래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a traditionalist, I think, want to see a bass played on with the fingers. 근데 이 보통 픽 베이스를 주로 많이 쓰는 장르가 이 펑크, 팝 펑크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a pick. 왜냐면 펑크는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쳐야 되는데 이 핑거링으로는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it's safe to say that it is easier to play bass with pick. 왜냐면 핑거로 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픽으로 치면은 쉬울 수가 있거든요. For example, 이 아주 빨리 쳐야 되는데 뭐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이런 쳐야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못 쳐요. 굉장히 빨리 쳐야 된단 말이에요. Even using the three fingers 안 되죠. 근데 픽으로 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That's why you know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the pick to play the song. 물론 뭐 이 메탈리카의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는 피크 없이도 그 똑같은 스피드로 칠 수 있습니다만 you see bassist from like a Metallica matching that kind of speed with his fingers only. 하지만 맞지 그렇습니다. But the sample of the pick bass that I had you listen to earlier, it just has a very cool groove to it,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곡을 준비했는데 이 샘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이 곡을 들으니까 또 바닐라 아이스가, 아이스큐브가 아니죠. 바닐라 아이스가 또 생각이 나는데, The Under Pressure. 이제 약간 이 곡을 그 샘플은 좀 무디게 좀친게 맞긴 한데, It was definitely played as a pick bass on the original Queen version as well. 한번 들어보실까요? Queen입니다. Under Pressure.

Under Pressure 단단단단단단 Queen이었습니다. Pick bass, masterpiece, I would have to say. 3998님께서도 I'm a big fan of bassist Marcus Miller. I don't know a lot about music, but I really love the bass as an instrument. And thank you as always introducing me to great music and sharing your knowledge with us. My pleasure, I think. By talking about these kind of things, you know, instrument specific focus when you listen to songs, I think it just makes it a more pleasant experience, more fun experience, I think. 마커스 밀러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주법을 섭렵하신 분이지만 특히나 slap and pop, you know, like 이거 죄송합니다. slap and pop의 정말 이 마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3998님서에서 피킹을 해서 연주하는 악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지만 시연해 주신 것처럼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뭔가 쉽다. 쉬운 건 아니지만 표현의 한계네요. 슬랩이나 핑거링이 익숙한 악기니까요. Right. I think people do generally have, you know, preconception that, you know, bass is to play on with the fingers. 그죠?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이제 피킹을 통해서 들려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톤과 표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You know, just having something more extra that you can show as a bassist, right? With that extra crispiness and the sharper edges to your playing. 그 다음 곡은요. 먼저 한번 유명한 곡인데 감독님 먼저 한번 이 깔아 주시겠어요? F. 네. 그 이 곡은 잘 들어보시면 약간의 이펙트가 들어간 피크 베이스입니다. 피크 베이스인데 뭔가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곡인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So for the love of money라는 곡 듣고 계십니다. OJ's의 곡이고요. Money, money, money, money. I think you've heard the sampling of this part quite often in another song too.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 클립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I think it's very recognizable clip of a song of a bass playing. 한번 들어볼까요? So it's a bass riff of Immigrant Song by Led Zeppelin. Thing about this song is it's same as a guitar riff. Guitar riff하고 이 bass riff가 똑같은 연주인데요. This kind of riff you will have very hard time playing with your fingers only. 이런 곡은 정말 이 핑거링으로만 굉장히 이 성취하기는 힘든 연주인 게 일단 이 줄을 뛰어넘어야 되는 연주가 굉장히 많고 and that edginess, that crispiness that you get 정말 이 피크를 꼭 써야 되는 곡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볼까요? Led Zeppelin입니다. Immigrant Song.

Led Zeppelin, Immigrant Song, 3958님, 헬스장 파워 업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For sure, I think it would definitely give you some energy and power to lift heavier stuff. 마지막 곡 전에 약간 보너스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you know those really speedy bass line, 이제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제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it sounds like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you know it's usually only achievable by using the pick those triplets 3 연음 이렇게 계속 연주해야 되는 단다라 단다라 단다라 빨리 해야 되는 연주인데 그런 연주를 손가락으로 그냥 연주하는 그런 베이시스트도 있었는데 80년대 유명 밴드죠. 아이언 메이든의 저 트루퍼라는 곡인데 한번 밑에서 들려주시죠, 감독님. If you are a fan of 80s heavy metal music, you probably have heard a lot of Iron Maiden song, and they feature a lot of those dangdara bass. But the thing about this bassist is that he plays with his finger. 한번 들어보시죠.

今天节目开始，先给大家带来一波回忆杀，一首 Produce 101第二季主题曲 Pick Me， 打开你10年前的选秀回忆。

잠시 두게 꿈밭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That was Asiatics with Go.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좀 확신했던 것 중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렸던 경우가 꽤나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민망해지죠? 그래서 뭔가 100%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확신을 하는 것보다는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97%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I mean, like being confident, being sure about yourself, yeah, that's great, but being too confident,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Being too confident can get us into trouble sometimes. And that little 3%, maybe I may be wrong, can actually save us from a lot of awkward moments. So yeah, keep your opinions, that's great, but maybe leave the door cracked open just a little bit, okay? So that's what I thought. 뭔가 절대적인 건 없다. 뭔가 100%라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Oh, it reminds me of my friend, actually. I had a friend. We were really close friends since college, and she said that she would never, ever get married. 비혼 선언까지 했어요. 그냥 결혼은 인생에 없다. 막 그렇게 비혼 선언까지 했는데 뭐 제일 먼저 결혼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실버타운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제 친구들이 너 앞으로 절대 뭐안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막100% 이런 말잘안 하게 됩니다. So let's just leave that 3% open for ourselves, you know, for our uncertain future. All right,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re you a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 여러분들 오늘 사연과 신청곡 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if you're tuning in our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기다리고 있으면서, let's now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M to the G Q&A, MG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So the question that I really wanted to ask you today is, what is something you believed that turned out to be wrong? So basically, what'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우리가 100% 확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분명히 오해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미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오해. It could be some sort of misconceptions about yourself, about the uncertain future, or maybe about a specific person. You know, maybe you judged about a certain person, but it turned out to be wrong. 뭐 사람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살면서 뭐 어떤 생활 팁 같은 걸 수도 있겠죠. It could be about some sort of life hack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wrong. So let's all talk about this morning, Groovers. 오늘 나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인가? 나 사실은 이거 완전 오해했잖아요. 싶은 그런 사연들 오늘 받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So for quite a long time, I thought that I was never supposed to turn on the fan while keeping the door closed when I was sleeping during summer nights.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 공감할 것 같지 않나요? 창문과 문을 닫아둔 채 선풍기를 켜두고 자면 질식한다. 이거 아직까지도 믿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믿고 있을걸요? 너 어떻게 창문 난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고 자니?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That's actually wrong, right? 이거 완전 미신이죠. 이것도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오해였던 것 같고요. And also, I've been gaslighted for a very, very long time when I was in high school. A lot of teachers and, I don't know, some seniors told me that my life will turn out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I won't be having any hardships once I enter college. 대학교만 들어가면 고생 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건 뭐 학원 선생님이건 야, 니들 대학만 들어가면 다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야 지금이 좋은 거야 너 이제 대학교 가고 이때부터가 시작이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대학 가면 고생 끝이 아니라 고생 아 뭐 그래요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뭐 재미있는 건 잠깐일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이제 고생이 또 시작한다면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So there are a lot of misconceptions, everyone, obviously. 뭐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살면서 오늘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Okay? I'm gonna give you guys some time to think about it. Right now,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Eminem featuring Rihanna. Love the way you lie.

Hello, and good morning, all morning groovers. 오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의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Because I'm feeling good. 상미 모닝 그룹 오셨고, Hello, Benny. Benny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It'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so let's go. I want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Let's go, let's go, morning groovers. Chop, chop, chop, chop. 우리 에릭 모닝 그룹, 오늘도 유쾌한 모닝 그룹을 들으면서 텐션 올리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과 둘이 양양으로 휴가 데이트 떠나요. 아드님은 아직도 주무시네요. 오늘 출발 가능하겠죠? 깨워주세요. Of course, it's never too late. It's only like 7:20 in the morning right now. 굉장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뭐 씻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It's not gonna take too much time for him to bathe and get prepared. So wake up! 일어나! 양양 가야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뭐라고요? 제가 로또 당첨됐다고요? 이걸 아드님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네? 뭐라고요? 카리나 콘서트에 저희 둘이 초대가 됐다고요? 오늘 양양에서? 아, 이런 거안 먹히나요? 아, 아빠 뭐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I mean, he's gotta get up because the weather is gonna be so nice and it's gonna be a nice time together with his dad. 아빠와 또 오붓한 데이트 양양으로 떠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말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Hope you have the best vacation with your son. Nice vacay date, I should call it. 우리 모닝그룹어들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So let me know about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Come to think of it, I believe that I kind of have some misconceptions about food. Yeah, I thought that I wasn't, too thrilled to have some type of food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제대로 안 먹어봤던 것 같나? 뭔가 그 맛이 없다라는 어떤 오해가 생겼었어요. 어떤 계기로.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런 음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Let me know. It could be about food. It could be about a person. It could be about some sort of knowledge. 어떤 뭐 지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니었던 것. Some of the things that you believed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untrue.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kay, morning creepers, get busy. Let's go. 어머, 나 세상에. 우리 Noah and Ryan's mom, long time no see. 항상 듣고 계신 건 아시지만, 문자 보낼 시간이 없은, 바쁜 우리 Noah, Ryan mom, 오랜만에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Good morning. 저희 집에는 식탁 상판이 흰색인데, 아침부터 눈에 딱 거슬려서 매직 블럭으로 박박 닦더니 역시 덥네요. 그래도 날씨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song request. Good morning. Our dining table has a white top and something on it caught my eye this morning, so I scrubbed it hard with a magic eraser. No wonder I'm hot now.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힘을 주고 이러면은 확 더워져요, 이런 여름에는. 좀 선선한데? 이러다가도 한 10분 걷다 보면 몸에서 열이 확 나는 것처럼 뭐에 신경을 쓰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뭘 고치는데 이게 잘안 돼요. You know, so you would like try to figure out how to fix a certain thing, and if that doesn't work out, you're gonna feel extremely hot. 이런 날씨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짜증 지수도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좀 잘, 닦으셨나요? 또 말끔하게 지우셨으면 또 이제 조금 쉬시면서 조금 아주 조금 선선해진 날씨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you know, relax, sit back and enjoy this a little cooler version of today's weather. Okay?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많이 많이 이 날씨 만끽하시길 바라면서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오랜만에 오신 Noah and Ryan's mom. This is with Montgomery, 맞나요? California Dreaming.

하진모닝 그룹어 어서오세요.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Hello to you. Okay, morning givers. Now we're gonna get back to topic. 저 오늘 이 질문 여러분들과 너무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I've been wanting to talk about this question with you guys.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Like 100%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Oh no! 세상에나 내가 믿었던 게 진실이 아니라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내가 오해를 했잖아. 이런 사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우리 얼짱님. Oh, thank you for sharing this. Okay, I'm gonna read their messages. 이직하고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몇 분들 사이에서 어떤 분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편견이 생겼었는데 겪고 나니 너무 좋은 분이셨던 거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Oh, this is absolutely true. So when I had just started at my new company, I heard some people speaking quite negatively about someone there. So without realizing it, I developed a prejudice against that person. But after getting to know them myself, I found out that they were actually a really nice person. And since then, I have decided not to let other people's opinions influence how I see someone. I know, right? Because sometimes they can be wrong. You have to experience by yourself.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는데, 뭐 겪어봐서 진짜 사실대로 빌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Yeah, that person might turn out to be a villain, but there is also another possibility that that person might not be a villain. So you gotta experience it. 그러니까는 참고 정도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내뿜는다면. You know, just be aware of it. I'm like, okay, thank you for your opinion. Let me just go ahead and experience this person by myself, okay? And then let you know. 그런 거죠. 내가 근데 좀 그런 건 경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야, 있잖아, 저 사람 조심해. 뭐, 저 사람은 좀 약간 사이코야. 저 사람 되게 시끄러워. 막 이런 것들은 참고 정도만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inese Song Morning Giver says, 부모님은 항상 중고등학교 때 조금만 고생하면 대학생 되면 멋지고 예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뻥입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근데 또 저도 저희 애들한테 똑같이 뻥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뻥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자꾸 이렇게 뻥 하시는 거죠? My parents always told me that if I worked hard, through middle and high school, if I studied hard, I would get to meet cool and quite attractive people once I get into college. And it was a lie. So enjoy your love right now. But I'm telling my kids exactly the same thing as well.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가면 옵션은 좀 많아지긴 하잖아요. 막 미팅도 많이 하고 막 소개팅도 하고 동아리에도 하고 이러니까 옵션은 많아지기는 하죠. So yeah, it's true that you get to get a lot of options, but when it comes to meeting someone attractive, ooh. 그건 솔직히 복불 복이죠. 그죠? 중학교 때도 막 요즘에는 연애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하고. Like people like they get into relationships since I don't know, like even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 근데 애들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고, 막 선생님도 막 예쁜 선생님 좋아하고, 아이들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좀 처음 보는 그게 외모니까, 거기에 직관적으로 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아이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부모 되면은, If I become parents, I don't think I can even dare to talk about relationships to my kids. I can give them some opinions or advices, but will that work? I'm not so sure. 너무 세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공감도 못할 것 같을 뿐더러, 과연 제가 뭐 어디 이제 얘기해줄 수 있는 그 위치가 될까?

않을까 이런 생각 했습니다. 뭐 너무 이상한 막 사람, 막 사기꾼, 막 머릴 때 사기꾼이 있을 확률은 높진 않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그냥 약간 놔둘 것 같기는 해요. 예, 뭐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죠? 어찌 됐건 여러분들, parenting is hard. Parenting is really, really difficult. 정말 여러분들, 뭐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계속 이야기 나눠봅시다. 내가 살면서 좀 오해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고백해보세요, 여러분들. 오해 안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100%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So confess, morning givers.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Boom! 죄송해요. 침이 자꾸 기도로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the Chainsmokers and Coldplay, Something Just Like This.

337 Morning Group, also known as 양이 망고 아빠 Morning Group인데, 8년을 함께한 망고가 갑자기 고양이별로 떠났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거기서는 행복하길 빌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또 어떤 일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셨을까요? 8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함께한 망고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셔서 마음이 정말 아프실 것 같고, I don't think I can even imagine what you're going through right now. 또 근데 망고도 그동안 우리 망고 아빠 0337 모닝그룹에게 또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그 고양이 별에서는 아프지 않고 우리 망고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저희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Rest in peace, 망고요.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가 I think this is regarding today's question.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이지만 출근 전에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꿈꾸던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When I was new to the company, I thought everything would work out as long as I had a strong will and kept putting in endless effort. But reality wasn't that simple. I was too naive. There were so many strange systems and workplace practices, as well as people who simply went along with them and even forced them on their subordinates. And now I'm all confused and lost my way to go. Must be tough and hard. I mean, life is always tough. I think it's always hard level. You know, once you experience and overcome certain issue, another issue just comes back to you. So I guess, you know, life itself is pretty hard and tough. But I kind of want to say that you kind of maybe needed that time. Just consider that time as some sort of life practice. And, you know, future is uncertain, but maybe that is the time that you had needed. You needed some energy and your effort to overcome that hardship so that you can finally move on to the next step for your life. 이런 시간이 그냥 필요한가 보다. 뭔가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시간이 아, 오케이. 나한테는 어떤 연습의 시간인가 보다.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과 애티튜드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쉽진 않겠지만 제가 좀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나가더라고요. 왜냐면 힘든 일이 있는 만큼 좋은 날이 분명히 오고 그것보다 더 힘들 순 없어. 이런 생각이 들때잘 거기서 튕겨나가서 이제 버텨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또 그래도 뭔가 그 터널의 끝이 조금씩 조금씩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마냥 100% 평생 힘들 순 없다고 생각해요. I think it's impossible for a person to experience hardship forever until like the rest of their lives.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또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가져보면서 나의 그런 어떤 건강 관리,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도 좀잘 해주고 나 자신을 알뜰살뜰 잘 챙겨야겠죠, 여러분들. Do not forget to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morning groovers. That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of life.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도 우리 모두 힘내요. 정말 인생 난이도 너무너무 높지 않나요? 하지만 우린 태어난 이상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눈 부리부리하게 뜨시고 이 하루하루를 잘 헤쳐나가고 한 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Morning그룹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untrue.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ou can send in your answers both in English and Korean.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s well on our KTalk app. I hope you guys stay tuned.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뭐 잠깐이면 돼요. 잠깐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go to the restroom or go and take a sip of coffee or water because I w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this song. This is Jess Glynn, Hold My Hand.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And it only took me a few minutes to come back, so welcome back, Morning Goobers! This is another exciting hour. Another hour has started for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oob. I am your host, Summer, and there are many ways for you to listen to Morning Goob. First of all, you can turn your frequency, your radio frequency, of course, to 101.3 if you're in Seoul or the surrounding areas. Also, if you want to listen to our show on our YouTube live stream, just visit our channel, TBS EFM. 또 듣는 와중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신청곡 있으면 생방송인 만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어때요? 모닝그룹에 듣는 방법 아주 아주 쉽죠? So let's go, morning groupers, get moving. 바쁘게 또 듣고 손가락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모닝 그룹입니다. You can't just sit back and listen to morning groove. 얼마나 참여하면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입니다. 아들과 병원 가는 길인데요. 초딩 사춘기 아들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대학생이 되면 예쁜 애들 만나는 거 뻥이라는 거요. 초딩도 요즘에는 연애해요. 뻥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I'm on my way to the hospital with my son and my preteen elementary schooler just heard that it's a lie that you will meet pretty girls when you get to college. You know, kids date even in elementary school these days, so please tell him that it's not a lie.

아, 뭐, 거짓말은 아니기는 하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또그 예쁜 여자는요, 똑똑한 남자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한 20대까지는요. 20대까지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30대가 넘어가잖아요? 저 썸머 이모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생김과 그 다음에 매력, 똑똑함도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높아지는 거죠. So yeah, ladies love good looking guys too, but that lasts until they're in their 20s. But then like as they reach their 30s, like we would look for a person who is good looking and at the same time who is, you know, really, really diligent and smart. 이게 뭐 똑똑한 게뭐 박사님 뭐꼭 이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30대가 돼 봐야 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쁜 여자를 무조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Am I biased?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30대가 되면 잘생김 플러스 뭔가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 것 같아요. 예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60대까지 예쁜 여자 좋아하신다고요? 60대까지 다 예쁜 여자가 최고라고 하시네. 아, 70대까지? 하여튼 이렇게 단순하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쁜 여자. It's quite natural. When you see a beautiful lady, you would have to like just look at that lady, look at that person walking by.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근데 뭐 여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you know, we're smart. 막 갑자기 이렇게 막또 굉장히 편협된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막 박보검 막 차은우 아니면은 아무도 안 만나 막 이러다가 이제 30대가 넘어들면은 어떤 그 뭔가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ong story short, what I'm trying to say is you gotta really study hard, okay? 그러니까 일단 대학 가서 이거를 일단은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생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이제 예쁜 여자들이 이러면서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머 같은 예쁜 이모 만나고 싶으면은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학 가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But that is only like the beginning. You know, you cannot be guaranteed 100% to meet someone beautiful once you enter college. Like that is the start. That is like the beginning process where you have to make real effort. 우리 아드님이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었나 모르겠네.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의견일 텐데. 대학교 가서 썸머 이모 아마 생각날 거예요. Please think about me at least for like 1 second once you enter college, okay? Okay, morning groovers. 우리 최 부장님께서 This is for MG Q&A. 제가 예전에 요가나 스쿼시 유산소를 주로 했을 때는 헬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저랑 맞지 않은 운동일 것 같고 헬스장 가도 덤벨 쪽은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홈트 영상 보면서 덤벨로 같이 운동해보고 또 재밌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실내 서핑도 우연한 계기로 배웠지만 운동이라는 게다 직접 해보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들이랑 요새 피클볼 쳐다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몸짱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운동을 소소히 즐기는 자로서 오늘도 헬스장 오왔어요. I cannot believe this. So you used to hate workouts using dumbbells and going to the gym. You know, you thought that it was like a heavy workout, but now you're like a gym rat. You're a gym lover. You go there every single day, from what I know, and you enjoy it. So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or doing any sort of sports activities, you have to experience it to be able to have an opinion about it. Absolutely, I agree with you. 헬스장이 보기엔 되게 재미없어요. And people talk about it. 헬스 그 재미없는 걸왜 해? You know, why would you like go inside the gym and then walk on a treadmill? It's so boring. 근데 그 해보고 땀 흘리고 느끼는 그 뿌듯함, 이런 거 느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들 보면서 자극이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When you see people working out really hard at a gym, that kind of makes you like inspired a little bit, doesn't it? 저는 좀 그런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홈트보다는 헬스장 가는 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Because

If you have to work out at home, you have to do everything on your own. You have to be motivated by yourself. You can't really see other people working out. 근데 헬스장이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the thing is that you can take some mirror selfies. 거울 셀피 탁 찍으면서 오늘도 운동하는 나 자신 칭찬해. 막 이러면서 자신감도 뿜뿜해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니까. 네네, 저 많이 찍어봤습니다 헬스장에서. 예, 효과 있어요. 우리 제니 아빠 2951 Morning Groover 대단히 큰 오해를 했었어요. 어릴 적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살아보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오해했던 그 시절 노래인데 가능하다면 신청해 봅니다. 페퍼톤스의 Super Fantastic. 오늘도 어제보다 1% 더 행복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thought that money was everything. You know, in the past, and once you experience life, you are pretty sure about yourself that money is everything. Oh my god, this is so sad. 참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막 뭔가 막 자라는 새싹 아이들에게 얘야 인생엔 돈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기 싫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근데 또 현실을 겪다 보면은 이게 또 공감이 안 되지는 않아가지고 I just hate myself for agreeing with this.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정말 다 가져도 내가 진짜 like I'm a billionaire. 내가 정말 다 가졌는데도 돈을 막 이렇게 막 진짜 숨 쉬듯이 막 버는데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You know, you will still feel that something is missing in life. Like just one little thing. 근데 모든 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벼락을 맞으면 삶이 좀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It makes your life a little easier, but I'm just trying to say that, you know, feeling easy in life, that's not everything. 그러니까 뭔가 편리해지는 건 있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quite different. 내가 살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Okay, it is time to listen to a song now. 우리 노래 듣고 와서 이제 Lyrics Gone Wrong segment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get prepared for that segment, everyone. This song is dedicated to 제니 아빠 페퍼톤스의 Super Fantastic.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타임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one very questionable.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2: 이상해요, 이상해. 노래 가사가 이상해요.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should I say our special guest of Morning Groove. The lyrics will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께서는요, 그 낭독되고 있는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es,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And our special guest will deliver those lyrics in their own unique style and personality. Your mission, Morning Groovers, is to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song title. 오늘은 누가 출연을 해주실까요? 우리 모닝그루브의 미친 섭외력 어때요? 요즘 장난 아니죠? Well, today, well, 이건 약간 국제적인 그런 이슈인데 A lady from North Korea, 무려 북한에서 건너오신 The name is 리군이 동무 바구니 팀장님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So, 리군이, 저랑 성이 같네요. 리군이 동무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와, 이제는 이제 하다못해는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This is like a global issue, right? You know, somebody from North Korea coming to a English radio show Morning Groov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 이 특별한 출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et's let them read out the lyrics. 안녕하십니까, 리군이 동무 계시나요?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고조 위대하고 위대하신 썸머 동무께서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고조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힘차게 질러보시라우.

고조 내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외치란 말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냥 외쳤지만 일 없소.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조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보시라오. 자, 박자를 맞추시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동무. 동무, 고조, 박자가 틀렸다네. 아, 영어도 하신대요. 기다려보세요. Our great and mostly highly respected comrade Somerset. When you are feeling gloomy and frustrated, you must climb up a mountain and give one mouthy shout. Friend, just like me, puff out your chest and shout with all your might. I tell you, 쿵따리 샤바라 파파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호! 박수! Everybody. Big round of applause.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가사 들으셨죠?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catch that phrase while she was reading out the lyrics.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뭘까? 꽤나 북한에서도 좀 핫한 노래였나 봐요. Back in the 90s and in the early 2000s, 90년대도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굉장히 핫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정답이 뭘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그냥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셨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모닝그룹 아들 믿어볼게요. Let's now listen to a song.

You guys are so funny.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북조선 대표 음식 평냉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북조선에서 훌륭했던 동무들이라고. 오늘의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되셨네요. You've become the main character for today. Yeah, that was not expected. 우리 평양냉면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오는 냉면 한 접시 하러 가시라고. 평양냉면도 북조선의 대표 음식인데 좀 땡기네요. 오늘 따라서 정답 얼마나 또 보내주시고 계실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야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도 남조선에는 아주 신나는 노래들이 많더라우. 클론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조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e have a lot of great songs. Cool K-pop, contemporary K-pop, old K-pop, you name it. 아주마주 many many K-pop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조선 동무들. 우리 3151 모닝 그룹은 역시 글로벌 방송 모닝 그룹. 이제 노스 코리아 게스트까지 모셨네요. 최고 최고. 여름에 한 번은 듣고 가야 하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Oh yeah, this is kind of like a summer like jam, isn't it? 여름에 듣기 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이 vibe 우리 같이 함께 즐겨보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이 노래 나왔을 때저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32년 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this song came out like 32 years ago?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I still remember this song because I was out in 서울대 어린이공원 with my parents when I was obviously a little kid. 근데 그때 클론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막 그래서 막 춤추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한테는 어렸을 때 클론이 뭐 지금의 에이티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돌 같은 그런 어쨌든 그룹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And the legend never dies. So yeah, here's to 클론. 클론 짱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So the answer was 쿵따리 샤바라 by 클론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나고 싶죠? Yeah, you wanna carry this vibe, right? 좋아요. Let's see what DJ Ba has for us. DJ Ba, Ba, Ba, Ba, Ba, Ba. Let's get it! Oh yeah! She has another song from the 90s or the early 2000s. I'm not so sure. But anyways, this is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펭귄킬러님께서 그때 클론은 대만에서는 BTS급이라고 해주셨네요. So back then, clone used to be like almost as BTS level, in Taiwan at least.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맞네. 대만에서 인기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쵸? 이건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알수 있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뭐 우리 K-pop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I mean, if you're foreign listeners, yeah, like these songs, K-pop songs are great, but take a listen to those songs back in like 90s and early 2000s. Like you're gonna be completely addicted. Like I can guarantee that 100%. I know. I told you guys we're not supposed to talk about 100%. You know, we're not supposed to be sure 100%, but this I'm pretty sure. 좋아요. 우리 100% 장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게 하기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말인데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거든요.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And of course, our listen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Benny responded, "Maybe I think about that when asking if someone is single." I know, right? But I have a question. How can you tell whether someone is single or married just by their look? Like, do you have your own kind of like standard when it comes to judging that? 이게 기준이 뭘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딱 봐도 그냥 싱글일 것 같다, 유부녀일 것 같다, 뭐 결혼한 사람일 것 같다, 싱글남일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밖에 나가면, 결혼 안 하셨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떤 바이브를 풍기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So, a lot of people, when I meet them for the first time, they would assume that I'm not married. And I'm just thinking to myself, how do they know that? Like, where are they getting that vibe from? 뭐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 내가 과연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소리를 들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나이 때문에 그런가? 그냥? 아, 요 정도 나이면은 결혼 아직 안 했겠거니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o sure. So what is that standard? Anyways, morning groovers, I still have some time to read your messages, so I'm gonna wait for you, nice and patiently. 여러분들의 사연 또 침착하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살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것 뭐예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one of my favorite songs when I used to be in high school.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한 2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덕질 많이 했거든요. This is Beast, Shock.

That was Sister with Loving You. Loving you, Morning Groovers, every single day. And I'm loving you guys more and more. I hope you guys are feeling the same way. 라떼는 말이죠. 여름하면 무조건 시스타였어요. 시스타가 딱 여름에 어울리는 걸그룹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우리 조국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선한 날씨가 반겨주는 good good morning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지개 별로 떠난 망고가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message for 망고. 우리 모닝그룹들 다 역시 이렇게 마음 합쳐가지고 망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I think this is regarding our MG Q&A question.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뭔 살면서 좀 오해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출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혼한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혼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기사를 종종 보고요. My parents are divorced and I used to think that there weren't many other people with divorced parents. But when I talked to close friends and people I met later in life, I realized that there were more than I expected. I also see news about celebrities getting divorced from time to time. I don't know, right? I mean, like, divorce? Getting divorced? I haven't experienced it, so maybe I'm not really in the position to say it, but personally, from what I see and hear, I think it's just one of those life decisions that you make to live a better life. 그냥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그냥 인생의 하나의 결정 아닐까요?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We make so many decisions in life, and I think getting divorced is just part of that.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해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셋 모닝그룹어 이제 오셨네. 아 선셋 모닝그룹어 내심 궁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선셋 모닝그룹어.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살면서 오해한 거는 PD가 직접 DJ까지 하면 재미없을 거란 오해? 웬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용녀쌤 한 번 더 소원 부탁한다고. 어머나 세상에 PD가 라디오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재미있고 완벽할 수가. 100% 장담하건데 진짜 재미있어요. 한 번만 들어봐도 아주 그냥 반해버리는 썸머 누나의 모닝그루브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Yeah, you might think that if the producer hosts a radio show, it might be boring because she's a producer. She works behind the scene. That's gonna be so boring. She's the person that selects the music. 근데 사람이 다 이제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배우가 갑자기 노래를 엄청 잘할 수도 있고 사람은 겪어봐야 하니까 여러분도 아직 저 몰라요. 절 좀만 더 겪어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get to know me a little better. No, I haven't shown you everything. 아직 100% 보여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절 좀 더 경험해 주시고 겪어주시길 바라면서 Let's close out today's program,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 올려둘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Lady Gaga, The Edge of Glory. This has been Summer Lee. Let's all have a wonderful week together, everyone, and also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음악은 브라운이 맞아. 야, 법적으로 음악은 브라운이 맞아. 야, 법적으로 음악은 이거다. 알게 뭐야, 이씨.

어떤 길인지 바로 맞춰주셨네요. 네, 그 길이고요. I won't say the name because, you know, I don't wanna give, you know, kind of, you know, I don't wanna make people nervous. Let me put it that way. 근데 또 어려서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어려서도 혼자 걸어가기 싫은 그런 길들이 꼭 있지 않았나요? 그죠?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는 또 운전하면서 지나치기 싫은 그런 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조금 웃겼는데요. You know, when we were kids, we would have those creepy alleys or dark paths, right? We hated walking through. Now, as an adult, right, behind the wheels, and still have those roads that we rather avoid.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서나 또는 차를 타고 가거나 정말 지나가기 싫은 길은 어디인가요? 좀, 이 가벼운 주제를 생각했는데. 약간 그 남양 특집 같기도 하고요, 그죠? 더위는 거의 많이 물러가고 있긴 한데. So we're talking about scary roads today. Is there a street, tunnel, alley, bridge, or path that really hate going through, whether you're driving or on foot? 그런 질문 먼저 드려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오랜만에 듣는 곡인데요. Broken Bells. This is the song is the High Road.

The High Road, Broken Bells 였습니다. Today's topic, Scary Road, 무서운 길. If you think about it, talking about that under tunnel, right? 약간 claustrophobia, 약간 폐쇄 공포증을 유발하는 뭔가 그, I think it is probably because due to very low ceiling, 뭔가 천장이 굉장히 높으면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할 텐데, I guess that probably contributed to that feeling, right? 자, 여러분들이 걸어서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거나 할 때 정말 지나가기 싫은 길은 어디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1033님께서는 어젯밤에는 꽤나 쌀쌀하더라고요. 창문을 살짝 닫았어요. Yeah, kind of a cool overnight and no more a tropical night. So I had to close the window just a bit. 저는 아직까지는 창문 열고 자고 있는데 yeah, I think it has gotten a lot more comfortable to sleep at night. 그죠? I guess the autumn is on its way. Maybe not. 저 같은 경우는 I thought about it. You know, what roads when I was driving did I feel most scary? Was I more scared? 이제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when I was working in the States, right? I you know, commuted to an office in San Francisco.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사무실에 출근을 했었는데 and I lived in East Bay, which is across from San Francisco through Bay Bridge. 그래서 뭐 오클랜드 버클리가 있는 그 East Bay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려면은 Bay Bridge라는 그 유명한 그 다리가 있어요. Going from East Bay to South Bay, San Francisco, you know, those area. You have to cross a bridge called Bay Bridge. 한번 89년도인가 지진으로 위층이 무너진 적이 있었던 the collapse of the upper deck due to earthquake back in 1989. I think you probably remember that, right? 이제 곳을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interesting structure of the bridge is that going into the city to San Francisco you have to go through the upper deck 2층이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안으로 이제 도시로 들어가려면은 위층 and to coming back to East Bay you have to take the lower deck.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위층. 퇴근해서 돌아올 때는 아래층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Lower deck, no problem, right? 뭐 이제 바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튼튼한 다리이니까요. But the problem was, you know, when I commuted in the morning, when I had to go through the upper deck. As you know, San Francisco area is really windy.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And back then, I was driving a really small car. 당시에 운전했던 차가 굉장히 작은 차였거든요. So even just a small amount of wind can really kind of impact the car. 그래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 정말 너무 싫다 여기.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기도 했었는데, you know. But once I get used to it, 괜찮더라고요. 이제 막 그게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운전해서 가니까 actually it felt kind of fun actually driving on the upper deck of Bay Bridge.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So let me ask you, what were some scary roads for you via walking or you know even behind the wheel? 그런 질문 드려보고 노래 한 곡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뮤지컬 넘버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from the musical Swag Age 외쳐 조선 김수아 배우가 부르는 곡인데요. 나의 길.

Born to Me by Baby Bon Jovi was the song you just heard. So let's get to some 사연자 stories sent in by our QT님. So 2021님께서는 하정우 주연의 터널을 본 이후 터널을 무서워한 기억이 특히 천장에 달린 공기순환 대형 선풍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낀 적이 있어요. After watching the movie Tunnel starring 하정우, I remember becoming a little afraid of driving through tunnels. 아, 그렇군요. I even caught myself worrying about those huge ventilation fans hanging from the ceiling might come crashing down.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후 꼭 물을 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After watching the movie, I thought I should always keep a bottle of water in the car just in case.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이 영화 한번 이 시놉시스를 보니까 So 하정우 is on his way home and he got stuck in the tunnel because of some sort of destruction, I guess. All he has is his smartphone with the 78% battery and two bottles of water and also a birthday cake that he bought for his daughter. Wow, what a dramatic sort of backdrop, huh? 근데 그 스토리 안에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유일하게 그 터널 안에서 이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라디오라고 합니다. So the wife of 하정우 played by 배두나 only way she can relay her message to 하정우 is through radio. 아마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나? 약간 그런 이야기인가요? I didn't really watch the movie, so I can really say. That is very romantic and makes us think twice about, what role radio can do. 이 재난 상황에서 라디오의 역할이 새삼 이렇게 이런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Yes, I think twice about the important role that radio can play in times of, natural disaster or catastrophe. Huh? 소중한 방송.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드라이브라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김현철 씨의 곡이죠. 2021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Featuring George, this is 김현철 Drive.

Couple of tracks, 김현철 featuring George, Drive and Standing Egg, 보통의 날 듣고 오셨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Let's see. Penny님, who says, for me, I think I really hate going through is a street, especially when the area is flooded, when it's nearby a river. And the cars will have a big engine problem if you go through, right? Of course, big trucks can pass through, but just the small cars, probably not, right? 맞아요. 맞아요. 이 홍수 나거나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은 그런 침수된 어떤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섭죠. It's a scary thought, you know, even to think about it, right? Trying to go through a flooded street. 당연히 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거겠지만 whenever I watch those videos like SUVs, right?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뭐 SUV, 트럭 같은 게 이제 도강하는 그런 영상. You see those SUVs drive through rivers, kind of makes me want to buy one. 딱 그거 보면서 아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바퀴가 큰 이 SUV를 꼭 사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꼭 SUV를 사야지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Kind of made me want to buy those. Impossibly buy those SUVs.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Thank you, Benny, for the message. I guess flooding could be a huge problem, natural problem in the

0: 뷰티스 DJ EQ입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We have a YouTube live Boinan Radio going on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Boinan Radio. 채팅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 짧은 문자 100원, 긴 문자,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waiting for your requests, stories, or just a simple shout-out or check-in messages. They're all good. Send them all my way. So talking about scary roads, 헤일리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매일 지나는 곳 중에 This is Hailey님's message. 제가 매일 지나는 곳 중에 8차선 교차로인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10m 이내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스팟이 두 군데나 있어요. So there's an 8-lane intersection I drive through every day. And in two different spots, I have to make a right turn within about 10 meters of making a left turn. 좌회전을 하고 10m 내로 우회전이요? 굉장히 고난이도 상황이네요. 그죠? That means you have to make a right turn on the, if there's a multiple, you know, left turn lanes, you have to make a left turn on the right hand side, huh? 그쵸. 그러면 오른쪽 선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If you have any chance of making that, you know, within 10 meter, right turn, huh? That sounds really tough, huh? 차량 통행량도 많은데, 도로를 가로지르듯 겨우겨우 차선을 바꿔야 해서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우회하면 많이 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나야만 하는 교차로 덕분에 느는 것은 저희 끼어들기 실력뿐인 듯해요. traffic in that area is always heavy, so I have to cut across several lanes to make it. And the detour takes a lot of extra driving, so I don't have any choice. Only thing that gets better is my lane merging skills. 그렇군요. 아, 그런 운전하는 거 정말 저도 싫은데. They say if you can drive in Korea, if you can drive in Seoul, they say you can drive anywhere in the world.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물론 20년 전이지만 한국에선 절대 운전을 내가 못 하겠다. I would swear that, you know, I would never be able to drive in Seoul. But now, 20 years later, I feel so comfortable driving around. 참, 사람은 그 적응의 동물인 것 같은데 또 헤일리 님도 매일 하시다 보니까 또 되긴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길들이 있어요. I guess there's some blind side area. 너무 힘든, 하기가 너무 힘든, 운전하기가 힘든 그런 곳들이 있죠. 그죠? 1033님께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언덕이 되게 무섭고 싫었어요. 발을 살짝 헛디디면 대굴대굴 뒤로 떨어질 것 같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I was always afraid of steep hills when I was since I was a kid. You know, if I take one wrong step, I would lose my footing and tumble all the way down. 근데 문제는 유치원, 성당, 학원 등등이 모든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벽에 착 붙어서 벽을 잡고 올라가곤 했었어요. problem was my kindergarten, church, and my academy were all at the top of the steep hills. So I would cling to the wall and hold on to it all the way up. 그런 아이들이 가끔 보였는데, I guess you were one of them. 1033님 그런 아이였군요. 지금도 언덕이 싫어서 운전할 때도 경사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경우 그 공포를 이기려고 일부러 차가 움직여야 할 때 으차 하는 소리를 내곤 해요. Even now when I'm driving, have to stop and start again on a steep incline, I actually let out a little 으차 just to, you know, psych myself up. 굉장히 귀여운 으차인데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으차 이런 I think those kind of rants or gruntles, groaning sound. I think we make more of those as we get older. 나이가 들면 약간 그런
자,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내잖아요. 그죠? 아, 재밌는 사연들, 두 분, 이제,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으로는 1033님께서, 모아나의 수록곡이죠. 신청해 주셨는데, 아울리 카바할로, 주인공이 부른 곡이죠. How far I'll go 듣고 오겠습니다.

That was How Far I'll Go from the soundtrack of Moana. Auli Caballero 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How Far I Go. That was a request from our Kitty님, 103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Yes, those are difficult situations to drive, I think, always gives you that scary feeling. For example, 저도 이제 합정역 근처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you know, when I cross 양화 bridge and make a left turn in the 합정 station intersection, 합정역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양화대교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there's always, actually, no, when I get off the 강변 highway, right? 그 다음에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there's already, you know, cars lining up to make that left turn. 이미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끼어들 수도 없고. There's just a pile of cars trying to make a left turn. So there's no room to get in even.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멀리 가서 피턴을 하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really try to get in, you know, no matter what. 약간 무리수를 써서라도 꼭 이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트래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But that's all part of driving in Seoul. 하지만 서울 드라이빙은 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Next message is from 뽀글림. 뽀글림 says 이태리 빨레르모에는 성한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구겨지고 페인차를 타고 다니는 게 스웩인가 싶을 정도로요. 골목이 너무 좁고 가파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So in Palermo, Italy, I noticed that there are a lot of cars with dents and scratches, and I thought it was sort of a badge of honor, right? But I realized that, you know, because the streets are so narrow and steep, so you kind of have to kind of brace yourself for it. So might as well just drive cars with dents and not even fix it. 그런 얘기죠. 어차피 또 스크래치 날 거 고쳐서 뭐해? 약간 그런. 그렇게 좁은 길 그리고 돌아오기 20년이 걸린다는 오디세우의 그 멀고 긴 길 무섭습니다. Those tiny streets were scary enough, and then there is Odysseus who took 20 years to make it home. That's a journey that I'd be afraid of, I guess. 그렇군요. 맞아요. 이 좁은 길에 좁은 길이 많고 또 그런 그냥 아예 차를 안 고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또 다칠 거 고쳐서 뭐해? 약간 그런 나중에 한꺼번에 다 고치지 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뽀글님. 신청곡으로는 비틀스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for today. There is a reason for it, because there is a lot to cover. Let me put it that way.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유독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죠. I think we talked quite a bit about bass on this segment. 하지만 오늘 역시 베이스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So I will continue that today on this segment. 베이스를 치는 주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손을 어떻게 치는 것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건데요. So, where you play bass depends on how you play your right hand.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왔는데, I know it's not bass guitar, right? 그래서, 기타로서 이제 이 흉내를 내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근데,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So, right hand는 이제, 이 스트링을 픽하는 이 이렇게 건드리는 이 스트링이죠. I think if you are on 보이는 라디오, I think you can kind of see that, right?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finger style, finger picking입니다. So your right hand, 이 검지 중지로 이제 줄을 번갈아서 뜯는 거죠. So alternate picking between index finger and middle finger.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베이스 치는 거 보시면은 아 저렇게 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I think most the common form of playing bass that you see play bass is the showing.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검지 이렇게 검지 그 다음에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흔한 스타일이죠. finger style, finger plucking sty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slap. 이게 slap은 뭐냐면은 엄지로 줄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로 줄을 이 뜯는 거예요. 그래서 so slap and pop이라고 하는데 slapping the strings with the thumb like this. 이렇게. 근데 이건 어쿠스틱 기타라서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땅 땅. 그 다음에 팝핑은 이렇게 뜯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t goes like 땅 땅.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So it gives you that very percussive sound. 이제 퍼커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주법이죠. 70년대, 60년대 funk, and you hear a lot of those slap and pop in the Red Hot Chili Peppers music. 쿵딱 쿵딱 몽. 죄송합니다. 이 기타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또 흔한 스타일은 뭐냐면 엄지 피킹이라고 하는데 thumb picking. So 아까 첫 번째는 검지하고 이제 중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thumb picking은 엄지로만 줄을 튕깁니다. So plucking with the thumb for very softer and rounder tone. 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crispy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thumb picking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죠? And also, three finger 주법이라고 있는데, 기타에서도 쓰이는 주법인데, three finger means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위해서 아주 빠른 템포, 땅드라당드라당드라, 이렇게 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So, three finger plucking is using index, middle, and ring finger. 그래서 세 개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잘안 되긴 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법인데 뭐냐면은 피크 주법입니다. 피크는 기타 칠 때 you know that little plastic thing that you see, right? 그 피크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줄을 튕기는 건데 제가 지금 피크가 여기 없어가지고 이게 피크라고 하면은 피크를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튕기는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줄을 튕기는 건데 I guess the advantage is that 피크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And just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very different, very sharper tone, very crispy tone.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것보다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긁는 게 훨씬 더 crispy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크 주법을 사용한 곡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I came across this video and 와 정말 피킹 베이스가 너무 멋진 연주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연주였는데 클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볼게요.

So very groovy. 하지만 굉장히 또 크리스피한 날카로운 사운드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죠? That's you know what a pick bass can do. 픽으로 베이스 치면은 이런 근데 상당히 그루브도 있고요. 멋진 그런 다양한 톤이 나오죠. 그래서 you know if you are a bass purist 가끔은 이제 픽으로 치는 것을 굉장히 좀 비난하고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합니다. There's some bass purist looking down on playing with a pick.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무조건 연주해야 되는 거야. 피크 도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이긴 한데 I think you will find people like that. But I think to me pick bass has to be one of the arsenals that you need to carry.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픽 베이스 명곡들을 준비했는데 and there are many actually masterpiece song that features pick bass. 어떤 베이시스트가 이 곡이 뭘까요? 하고 이제 연주를 해준 사운드 샘플이 있어요. 클립이 있는데 한번 이 클립 12초짜리인데 들어보시고 어떤 곡일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Yes，噔噔噔噔噔噔，음을잘못잡았는데 Pink Floyd의 Money 라는 곡이죠. 정말 이 픽 베이스로 할수 있는 이 곡은 물론 그냥 finger bass로도 할수 있습니다. But I guess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just very different.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곡 Pink Floyd의 곡입니다. Money.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a little head start for our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covering a pick bass. Did you enjoy that, right? That crispiness. Yes, I think you noticed that, right? 보글님께서도 바삭하다, 바삭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that crispiness that you can get from the pick bass really shows in a song.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가 이 전체 악기랑 같이 묻히면요. Sometimes it loses its sharpness. 뭔가 이 전체 밴드와 어우러지면은 그 베이스의 톤이 좀 뭐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But if you use a pick to play the bass, that sharpness, the crispiness kind of still kind of prevails in the midst of heavy band sound. Wisdom님께서도 저도 피크로 치는 베이스 안 좋아하는데 왜 좋죠? I think there is a stereotype about pick bass. 왜냐하면 이제 원래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a traditionalist, I think, want to see a bass played on with the fingers. 근데 이 보통 pick bass를 주로 많이 쓰는 장르가 이 펑크, 팝펑크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a pick. 왜냐면 펑크는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쳐야 되는데 이 fingering으로는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it's safe to say that it is easier to play bass with pick. 왜냐면 finger로 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pick로 치면은 쉬울 수가 있거든요. For example, 이 아주 빨리 쳐야 되는데 뭐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이런 쳐야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못 쳐요. 굉장히 빨리 쳐야 된단 말이에요. Even using the three fingers 안 되죠. 근데 피크를 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That's why you know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the pick to play the song. 물론 뭐 이 메탈리카의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는 피크 없이도 그 똑같은 스피드로 칠 수 있습니다만 you see a bassist from like a Metallica matching that kind of speed with his fingers only. But the sample of the pick bass that I had you listen to earlier, it just has a very cool groove to it,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곡을 준비했는데 이 샘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딴딴딴딴딴딴딴. 아, 이 곡을 들으니까 또 아이스큐브가, 바닐라 아이스가, 아이스큐브가 아니죠. 바닐라 아이스가 또 생각이 나는데, The Under Pressure. 이제 약간 이 곡, 그 샘플은 좀 무디게 좀친게 맞긴 한데, It was definitely played as a pick bass on the original Queen version as well. 한번 들어보실까요? Queen입니다. Under Pressure.

Under Pressure 단단단단단단 Queen이었습니다. Pick bass, masterpiece, I would have to say. 3998님께서도 I'm a big fan of bassist Marcus Miller. I don't know a lot about music, but I really love the bass as an instrument. And thank you as always introducing me to great music and sharing your knowledge with us. My pleasure, I think. By talking about these kind of things, you know, instrument-specific focus when you listen to songs, I think it just makes it a more pleasant experience, more fun experience, I think. 마이클 스멜러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주법을 섭렵하신 분이지만 특히나 slap and pop, you know, like 이거 죄송합니다. slap and pop의 정말 이 마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3998님께서 피킹을 해서 연주하는 악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지만 시연해 주신 것처럼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뭔가 쉽다. 쉬운 건 아니지만 표현의 한계네요. 슬랩이나 핑거링이 익숙한 악기니까요. Right. I think people do generally have, you know, preconception that, you know, bass is to play on with the fingers. 그죠?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이제 피킹을 통해서 들려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톤과 표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You know, just having something more extra that you can show as a bassist, right? With that extra crispiness and the sharper edges to your playing. 그 다음 곡은요. 먼저 한번 유명한 곡인데 감독님 먼저 한번 이 깔아 주시겠어요? F. 네. 그 이 곡은 잘 들어보시면 약간의 이펙트가 들어간 피크 베이스입니다. 피크 베이스인데 뭔가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곡인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So for the love of money라는 곡 듣고 계십니다. OJ's의 곡이고요. Money, money, money, money. I think you've heard the sampling of this part quite often in another song too.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 클립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I think it's very recognizable clip of a song of a bass playing. 한번 들어볼까요? So it's a bass riff of Immigrant Song by Led Zeppelin. Thing about this song is it's same as a guitar riff. Guitar riff하고 이 bass riff가 똑같은 연주인데요. This kind of riff you will have very hard time playing with your fingers only. 이런 곡은 정말 이 핑거링으로만 굉장히 이 성취하기는 힘든 연주인 게 일단 이 줄을 뛰어넘어야 되는 연주가 굉장히 많고 and that edginess, that crispiness that you get 정말 이 피크를 꼭 써야 되는 곡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볼까요? Led Zeppelin입니다. Immigrant Song.

Led Zeppelin, Immigrant Song, 3958님, 헬스장 파워 업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for sure, I think it would definitely give you some energy and power to lift heavier stuff. 마지막 곡 전에 약간 보너스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you know those really speedy bassline, 이제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제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it sounds like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you know it's usually only achievable by using the pick those triplets 3 연음 이렇게 계속 연주해야 되는 단다라 단다라 단다라 빨리 해야 되는 연주인데 그런 연주를

손가락으로 그냥 연주하는 그런 베이시스트도 있었는데, 80년대 유명 밴드죠. 아이언 메이든의 저 트루퍼라는 곡인데, 한번 밑에서 들려주시죠, 감독님. If you are a fan of 80s heavy metal music, you probably have heard a lot of Iron Maiden song, and they feature a lot of those 당다라 bass. But the thing about this bassist is that he plays with his finger. 한번 들어보시죠.

今天节目开始，先给大家带来一波回忆杀，一首 Produce 101第二季主题曲 Pick Me， 打开你10年前的选秀回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TBS EFM 智慧首尔，首尔生活一站式指南，来自 TBS EFM。

는 인생이 없다. 막 그렇게 비운 선언까지 했는데 뭐 제일 먼저 결혼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실버타운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제 친구들이 너 앞으로 절대 뭐안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막100% 이런 말잘안 하게 됩니다. So let's just leave that 3% open for ourselves, you know, for our uncertain future. All right,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re you a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 여러분들 오늘 사연과 신청곡 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if you're tuning in our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기다리고 있으면서, let's now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M to the G Q&A, MG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So the question that I really wanted to ask you today is, what is something you believed that turned out to be wrong? So basically, what'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우리가 100% 확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분명히 오해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미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오해. It could be some sort of misconceptions about yourself, about the uncertain future, or maybe about a specific person. You know, maybe you judged about a certain person, but it turned out to be wrong. 뭐 사람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살면서 뭐 어떤 생활 팁 같은 걸 수도 있겠죠. It could be about some sort of life hack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wrong. So let's all talk about this morning, Groovers. 오늘 나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인가? 나 사실은 이거 완전 오해했잖아요. 싶은 그런 사연들 오늘 받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So for quite a long time, I thought that I was never supposed to turn on the fan while keeping the door closed when I was sleeping during summer nights.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 공감할 것 같지 않나요? 창문과 문을 닫아둔 채 선풍기를 켜두고 자면 질식한다. 이거 아직까지도 믿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믿고 있을걸요? 너 어떻게 창문 난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고 자니?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That's actually wrong, right? 이거 완전 미신이죠. 이것도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오해였던 것 같고요. And also, I've been gaslighted for a very, very long time when I was in high school. A lot of teachers and, I don't know, some seniors told me that my life will turn out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I won't be having any hardships once I enter college. 대학교만 들어가면 고생 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건 뭐 학원 선생님이건 야, 니들 대학만 들어가면 다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야 지금이 좋은 거야 너 이제 대학교 가고 이때부터가 시작이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대학 가면 고생 끝이 아니라 고생 아, 뭐 그래요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뭐 재미있는 건 잠깐일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이제 고생이 또 시작한다면 시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So there are a lot of misconceptions everyone obviously 뭐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살면서 오늘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Okay? I'm gonna give you guys some time to think about it. Right now,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Eminem featuring Rihanna. Love the way you lie.

0: Hello and good morning, our morning groovers. 오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의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Because I'm feeling good. 상미 모닝 그룹 오셨고, Hello, Benny. Benny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It'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so let's go. I want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Let's go, let's go, morning groovers. Chop, chop, chop, chop. 우리 에릭 모닝 그룹, 오늘도 유쾌한 모닝 그룹 들으면서 텐션 올리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과 둘이 양양으로 휴가 데이트 떠나요. 아드님은 아직도 주무시네요. 오늘 출발 가능하겠죠? 깨워주세요. Of course, it's never too late. It's only like 7:20 in the morning right now. 굉장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뭐 씻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It's not gonna take too much time for him to bathe and get prepared. So wake up! 일어나! 양양 가야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뭐라고요? 제가 로또 당첨됐다고요? 이걸 아드님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네? 뭐라고요? 카리나 콘서트에 저희 둘이 초대가 됐다고요? 오늘 양양에서? 아, 이런 거안 먹히나요? 아빠 뭐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I mean, he's gotta get up because the weather is gonna be so nice and it's gonna be a nice time together with his dad. 아빠와 또 오붓한 데이트 양양으로 떠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말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Hope you have the best vacation with your son. Nice vacay date, I should call it.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So let me know about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Come to think of it, I believe that I kind of have some misconceptions about food. Yeah, I thought that I wasn't, too thrilled to have some type of food, but then as I grew up, I ended up loving it. I'm pretty sure that you all have this kind of experiences too.
1: 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음식 진짜 맛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성인에서 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뭐 입맛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럴 순 있는데, For me, that's eggplants. I hated it. I just hated the texture. I hated the, flavor. I hated everything about it. I hated how it looks. 생긴 것부터 맛부터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가지가. 네, 요즘에는 가지 있으면 무조건 집어먹거든요. 가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제대로 안 먹어봤던 것 같나? 뭔가 그 맛이 없다라는 어떤 오해가 생겼었어요, 어떤 계기로.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런 음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Don't let me know. It could be about food. It could be about a person. It could be about some sort of knowledge. 어떤 뭐 지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니었던 것. Some of the things that you believed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untrue.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kay, morning creepers, get busy. Let's go. 어머, 나 세상에. 우리 Noah and Ryan's mom, long time no see. 항상 듣고 계신 건 아시지만, 문자 보낼 시간이 없은, 바쁜 우리 Noah, Ryan mom. 오랜만에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Good morning. 저희 집에는 식탁 상판이 흰색인데, 아침부터 눈에 딱 거슬려서 매직 블럭으로 팍팍 닦더니 역시 덥네요. 그래도 날씨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song request. Good morning. Our dining table has a white top and something on it caught my eye this morning, so I scrubbed it hard with a magic eraser. No wonder I'm hot now.
0: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힘을 주고 이러면은 확 더워져요, 이런 여름에는. 좀 선선한데? 이러다가도 한 10분 걷다 보면 몸에서 열이 확 나는 것처럼 뭐에 신경을 쓰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뭘 고치는데 이게 잘안 돼요. So you would like try to figure out how to fix a certain thing, and if that doesn't work out, you're gonna feel extremely hot. 이런 날씨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짜증지수도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좀 잘, 닦으셨나요? 또 말끔하게 지우셨으면 또 이제 조금 쉬시면서 조금 아주 조금 선선해진 날씨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relax, sit back and enjoy this a little cooler version of today's weather. Okay?
1: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많이 많이 이 날씨 만끽하시길 바라면서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오랜만에 오신 Noah and Ryan's mom. This is with Montgomery 맞나요? California Dreaming.

하진모닝 그룹어 어서오세요.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Hello to you. Okay, morning givers. Now we're gonna get back to topic. 저 오늘 이 질문 여러분들과 너무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I've been wanting to talk about this question with you guys.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Like 100%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Oh no! 세상에나 내가 믿었던 게 진실이 아니라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내가 오해를 했잖아. 이런 사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우리 얼짱님. Oh, thank you for sharing this. Okay, I'm gonna read their messages. 이직하고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몇 분들 사이에서 어떤 분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편견이 생겼었는데 겪고 나니 너무 좋은 분이셨던 거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Oh, this is absolutely true. So when I had just started at my new company, I heard some people speaking quite negatively about someone there. So without realizing it, I developed a prejudice against that person. But after getting to know them myself, I found out that they were actually a really nice person. And since then, I have decided not to let other people's opinions influence how I see someone. I know, right? Because sometimes they can be wrong. You have to experience by yourself.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는데, 뭐 겪어봐서 진짜 사실대로 빌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Yeah, that person might turn out to be a villain, but there is also another possibility that that person might not be a villain. So you gotta experience it. 그러니까는 참고 정도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내뿜는다면. You know, just be aware of it. I'm like, okay, thank you for your opinion. Let me just go ahead and experience this person by myself, okay? And then let you know. 그런 거죠. 내가 근데 좀 그런 건 경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야, 있잖아, 저 사람 조심해. 뭐, 저 사람은 좀 약간 사이코야. 저 사람 되게 시끄러워. 막 이런 것들은 참고 정도만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hinese Song Morning Giver says, 부모님은 항상 중고등학교 때 조금만 고생하면 대학생 되면 멋지고 예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뻥입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근데 또 저도 저희 애들한테 똑같이 뻥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뻥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자꾸 이렇게 뻥 하시는 거죠? My parents always told me that if I worked hard, through middle and high school, if I studied hard, I would get to meet cool and quite attractive people once I get into college. And it was a lie. So enjoy your love right now. But I'm telling my kids exactly the same thing as well.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가면 옵션은 좀 많아지긴 하잖아요. 막 미팅도 많이 하고 막 소개팅도 하고 동아리에도 하고 이러니까 옵션은 많아지기는 하죠. So yeah, it's true that you get to get a lot of options, but when it comes to meeting someone attractive, ooh. 그건 솔직히 복불복이죠. 그죠? 중학교 때도 막 요즘에는 연애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하고. Like people like they get into relationships since I don't know, like even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 근데 애들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고, 막 선생님도 막 예쁜 선생님 좋아하고, 아이들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좀 처음 보는 그게 외모니까, 거기에 직관적으로 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아이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부모 되면은, If I become parents, I don't think I can even dare to talk about relationships to my kids. I can give them some opinions or advices, but will that work? I'm not so sure. 너무 세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공감도 못할 것 같을 뿐더러, 과연 제가 뭐 어디 이제 얘기해 줄수 있는 그 위치가 될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너무 뭐 이상한 막 사람, 막 사기꾼, 막뭐 어릴 때 사기꾼이 있을 확률은 높진 않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그냥 약간 놔둘 것 같기는 해요. 예, 뭐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죠? 어찌 됐건 여러분들, parenting is hard. Parenting is really, really difficult. 정말 여러분들, 뭐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계속 이야기 나눠봅시다. 내가 살면서 좀 오해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고백해보세요, 여러분들. 오해 안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100%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So confess, morning givers.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Boom. 죄송해요. 시비 자꾸 기도로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the Chainsmokers and Coldplay, Something Just Like This.

All right, I'm back, Morning Groovers. We have a message from 0337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양이 망고 아빠 Morning Groover인데 8년을 함께한 망고가 갑자기 고양이 별로 떠났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거기서는 행복하길 빌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또 어떤 일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셨을까요? 8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함께한 망고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셔서 마음이 정말 아프실 것 같고 I don't think I can even imagine what you're going through right now. 또 근데 망고도 그동안 우리 망고 아빠 0337 모닝그룹에게 또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그 고양이 별에서는 아프지 않고 우리 망고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저희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Rest in peace, 망고요.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가 I think this is regarding today's question.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이지만 출근 전에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꿈꾸던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When I was new to the company, I thought everything would work out as long as I had a strong will and kept putting in endless effort. But reality wasn't that simple. I was too naive. There were so many strange systems and workplace practices, as well as people who simply went along with them and even forced them on their subordinates. And now I'm all confused and lost my way to go. Must be tough and hard. I mean, life is always tough. I think it's always hard level. You know, once you experience and overcome certain issue, another issue just comes back to you. So I guess, you know, life itself is pretty hard and tough. But I kind of want to say that you kind of maybe needed that time. Just consider that time as some sort of life practice. And, you know, future is uncertain, but maybe that is the time that you had needed. You needed some energy and your effort to overcome that hardship so that you can finally move on to the next step for your life. 이런 시간이 그냥 필요한가 보다. 뭔가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시간이 아 오케이 나한테는 어떤 연습의 시간인가 보다.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과 애티튜드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쉽진 않겠지만 제가 좀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나가더라고요. 왜냐면 힘든 일이 있는 만큼 좋은 날이 분명히 오고 그것보다 더 힘들 순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잘 거기서 튕겨나가서 이제 버텨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또 그래도 뭔가 그 터널의 끝이 조금씩 조금씩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마냥 100% 평생 힘들 순 없다고 생각해요. I think it's impossible for a person to experience hardship forever. Until like the rest of their lives.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또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가져보면서 나의 그런 어떤 건강관리, 그 다음에 스트레스관리 이런 것도 좀 잘 해주고 나 자신을 알뜰살뜰 잘 챙겨야겠죠, 여러분들. Do not forget to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morning groovers. That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of life.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도 우리 모두 힘내요. 정말 인생 난이도 너무너무 높지 않나요? 하지만 우린 태어난 이상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눈 부리부리하게 뜨시고 이 하루하루를 잘 헤쳐나가고 한 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untrue.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ou can send in your answers both in English and Korean.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s well on our KTalk app. I hope you guys stay tuned.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뭐 잠깐이면은 돼요. 잠깐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go to the restroom or go and take a sip of coffee or water because I w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this song. This is Jess Glynn, Hold My Hand.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And it only took me a few minutes to come back, so welcome back, Morning Goobers! This is another exciting hour. Another hour has started for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oob. I am your host, Summer, and there are many ways for you to listen to Morning Goob. First of all, you can turn your frequency, your radio frequency, of course, to 101.3 if you're in Seoul or the surrounding areas. Also, if you want to listen to our show on our YouTube live stream, just visit our channel, TBS EFM. 또 듣는 와중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신청곡 있으면 생방송인인 만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어때요? 모닝그룹에 듣는 방법 아주 아주 쉽죠? So let's go, morning groupers, get moving. 바쁘게 또 듣고 손가락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morning groove입니다. You can't just sit back and listen to morning groove. 얼마나 참여하면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입니다. 아들과 병원 가는 길인데요. 초딩 사춘기 아들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대학생이 되면 예쁜 애들 만나는 거 뻥이라는 거요. 초딩도 요즘에는 연애해요. 뻥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I'm on my way to the hospital with my son and my preteen elementary schooler just heard that it's a lie that you will meet pretty girls.

when you get to college. You know, kids date even in elementary school these days, so please tell him that it's not a lie. 아, 뭐, 거짓말은 아니기는 하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또 그 예쁜 여자는요, 똑똑한 남자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한 20대까지는요. 20대까지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30대가 넘어가잖아요. 저 썸머 이모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생김과 그 다음에 매력, 똑똑함도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높아지는 거죠. So yeah, ladies love good-looking guys too, but that lasts until they're in their 20s. But then like as they reach their 30s, like we would look for a person who is good-looking and at the same time who is, you know, really, really diligent and smart. 이게 뭐 똑똑한 게 뭐 박사님 뭐꼭 이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30대가 돼봐야 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쁜 여자를 무조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Am I biased?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30대가 되면 잘생김 플러스 뭔가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 것 같아요. 예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60대까지 예쁜 여자 좋아하신다고요? 60대까지 다 예쁜 여자가 최고라고 하시네. 아, 70대까지? 하여튼 이렇게 단순하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쁜 여자. It's quite natural. When you see a beautiful lady, you would have to like just look at that lady, look at that person walking by.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근데 뭐 여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you know, we're smart. 막 갑자기 이렇게 막또 굉장히 편협된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막 박보검 막 차은우 아니면은 아무도 안 만나 막 이러다가 이제 30대가 넘어들면은 어떤 그 뭔가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ong story short, what I'm trying to say is you gotta really study hard, okay? 그러니까 일단 대학 가서 이거를 일단은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생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이제 예쁜 여자들이 이러면서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머 같은 예쁜 이모 만나고 싶으면은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학 가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But that is only like the beginning. You know, you cannot be guaranteed 100% to meet someone beautiful once you enter college. Like that is the start. That is like the beginning process where you have to make real effort. 우리 아드님이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었나 모르겠네.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의견일 텐데. 대학교 가서 썸머 이모 아마 생각날 거예요. Please think about me at least for like 1 second once you enter college, okay? Okay, morning viewers. 우리 최 부장님께서 This is for MG Q&A. 제가 예전에 요가나 스쿼시 유산소를 주로 했을 때는 헬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저랑 맞지 않은 운동일 것 같고 헬스장 가도 덤벨 쪽은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홈트 영상 보면서 덤벨로 같이 운동해보고 또 재밌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실내 서핑도 우연한 계기로 배웠지만 운동이라는 게다 직접 해보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들이랑 요새 피클볼 쳐다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몸짱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운동을 소소히 즐기는 자로서 오늘도 헬스장 오았어요. I cannot believe this. So you used to hate workouts using dumbbells and going to the gym. You know, you thought that it was like a heavy workout, but now you're like a gym rat. You're a gym lover. You go there every single day, from what I know, and you enjoy it. So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or doing any sort of sports activities, you have to experience it to be able to have an opinion about it. Absolutely, I agree with you. 헬스장이 보기엔 되게 재미없어요. And people talk about it. 헬스 그 재미없는 걸왜 해? You know, why would you like go inside the gym and then walk on a treadmill? It's so boring. 근데 그 해보고 땀 흘리고 느끼는 그 뿌듯함, 이런 거 느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들 보면서 자극이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When you see people working out really hard at a gym, that kind of makes you like inspired a little bit, doesn't it? 저는 좀 그런 자극을 받더라고요.

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홈트보다는 헬스장 가는 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Because if you have to work out at home, you have to do everything on your own. You have to be motivated by yourself. You can't really see other people working out. 근데 헬스장이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the thing is that you can take some mirror selfies. 거울 셀피 탁 찍으면서 오늘도 운동하는 나 자신 칭찬해. 막 이러면서 자신감도 뿜뿜해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니까. 네네, 저 많이 찍어봤습니다 헬스장에서. 예, 효과 있어요. 우리 제니 아빠 2951 Morning Groover 대단히 큰 오해를 했었어요. 어릴 적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더 살아보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오해했던 그 시절 노래인데 가능하다면 신청해 봅니다. 페퍼톤스의 Super Fantastic. 오늘도 어제보다 1%더 행복하세요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thought that money was everything, you know, in the past, and once you experience life, you are pretty sure about yourself that money is everything. Oh my God, this is so sad. 참,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막, 뭔가, 막 자라는 새싹 아이들에게, 얘야, 인생엔 돈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기 싫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근데, 또 현실을 겪다 보면은 이게 또 공감이 안 되지는 않아가지고. I just hate myself for agreeing with this.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정말 다 가져도 내가 진짜, like, I'm a billionaire. 내가 정말 다 가졌는데도 돈을 막 이렇게 막 진짜 숨 쉬듯이 막 버는데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You know, you will still feel that something is missing in life. Like just one little thing. 근데, 모든 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벼락을 맞으면 삶이 좀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It makes your life a little easier, but I'm just trying to say that, you know, feeling easy in life, that's not everything. 그러니까 뭔가 편리해지는 건 있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quite different. 내가 살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Okay, it is time to listen to a song now. 우리 노래 듣고 와서 이제 Lyrics Gone Wrong segment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get prepared for that segment, everyone. This song is dedicated to 제니 아빠 페퍼톤스의 Super Fantastic.

이상해요 이상해 노래 가사가 이상해요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should I say our special guest of Morning Groove The lyrics will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요, 그 낭독되고 있는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es,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and our special guest will deliver those lyrics in their own unique style and personality. Your mission, Morning Groovers, is to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song title. 오늘은 누가 출연을 해주실까요? 우리 모닝그루브의 미친 섭외력 어때요? 요즘 장난 아니죠? Well, today, well, 이건 약간 국제적인 그런 이슈인데 A lady from North Korea, 무려 북한에서 건너오신 The name is 리군이 동무 바구니 팀장님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So, 리군이, 저랑 성이 같네요. 리군이 동무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와, 이제는 이제 하다못해는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This is like a global issue, right? You know, somebody from North Korea coming to a English radio show, Morning Groov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 이 특별한 출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et's let them read out the lyrics. 안녕하십니까? 리군이 동무 계시나요?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고조 위대하고 위대하신 썸머 동무께서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고조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힘차게 질러보시라우. 고조 내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외치란 말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냥 외쳤지만 일 없소. 누구나

0: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조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보시라오. 자, 박자를 맞추시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동무. 동무, 고조 박자가 틀렸다네. 아, 영어도 하신대요. 기다려보세요. Our great and mostly highly respected comrade Somerset. When you are feeling gloomy and frustrated, you must climb up a mountain and give one mouthy shout. Friend, just like me, puff out your chest and shout with all your might. I tell you, 쿵따리 샤바라 파파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 호! 박수! Everybody! Big round of applause.
0: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가사 들으셨죠?
1: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catch that phrase while she was reading out the lyrics.
0: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꽤나 북한에서도 좀 핫한 노래였나 봐요.
1: Back in the 90s and in the early 2000s,
0: 90년대도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굉장히 핫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정답이 뭘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그냥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셨죠?
1: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0: 우리 모닝그룹어드 믿어볼게요. Let's now listen to a song.

You guys are so funny.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북조선 대표 음식 평냉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북조선에서 훌륭했던 동무들이라우. 오늘의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되셨네요. You've become the main character for today. Yeah, that was not expected. 우리 평양냉면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오는 냉면 한 조씩 하러 가실라우. 평양냉면도 북조선의 대표 음식인데 좀 땡기네요. 오늘 따라서 정답 얼마나 또 보내주시고 계실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클론의 쿵따리 잡아라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도 남조선에는 아주 신나는 노래들이 많더라오. 클론입니다. 쿵따리 잡아라 빠빠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남조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e have a lot of great songs. Cool K-pop, contemporary K-pop, old K-pop, you name it. 아주마주 many K-pop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조선 동무들. 우리 3151 모닝그룹은 역시 글로벌 방송 모닝그룹. 이제 North Korea 게스트까지 모셨네요. 최고 최고. 여름에 한 번은 듣고 가야 하는 클론의 쿵따리 잡아라. Oh yeah, this is kind of like a summer like jam, isn't it? 여름에 듣기 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이 vibe 우리 같이 함께 즐겨보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이 노래 나왔을 때 저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32년 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this song came out like 32 years ago?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I still remember this song because I was out in 서울대 어린이공원 with my parents when I was obviously a little kid. 근데 그때 클론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막 공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막 그래서 막 춤추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한테는 어렸을 때 클론이 뭐 지금의 에이티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돌 같은 그런 어쨌든 그룹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And the legend never dies. So yeah, here's to Clone. Clone 짱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So the answer was 쿵따리 샤바라 by Clone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나고 싶죠? Yeah, you wanna carry this vibe, right? 좋아요. Let's see what DJ Ba has for us. DJ Ba. Let's get it! Oh yeah! Ah, she has another song from the 90s or the early 2000s. I'm not so sure. But anyways, this is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펭귄킬러님께서 그때 클론은 대만에서는 BTS급이라고 해주셨네요. So back then, clone used to be like almost as BTS level, in Taiwan at least.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맞네. 대만에서 인기 진짜 많았었잖아요. 그쵸? 이건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알수 있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뭐 우리 K-pop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I mean, if you're foreign listeners, yeah, like these songs, K-pop songs are great, but take a listen to those songs back in like 90s and early 2000s. Like you're gonna be completely addicted. Like I can guarantee that 100%. I know. I told you guys we're not supposed to talk about 100%. You know, we're not supposed to be sure 100%, but this I'm pretty sure. 좋아요. 우리 100% 장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기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말인데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거든요.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And of course, our listen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Benny responded, "Maybe I think about that when asking if someone is single." I know, right? But I have a question. How can you tell whether someone is single or married just by their look? Like, do you have your own kind of like standard when it comes to judging that? 이게 기준이 뭘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딱 봐도 그냥 싱글일 것 같다, 유부녀일 것 같다, 뭐 결혼한 사람일 것 같다, 싱글남일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밖에 나가면, 결혼 안 하셨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떤 바이브를 풍기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So, a lot of people, when I meet them for the first time, they would assume that I'm not married. And I'm just thinking to myself, how do they know that? Like, where are they getting that vibe from? 뭐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 내가 과연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소리를 들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나이 때문에 그런가? 그냥 아, 요 정도 나이면은 결혼 아직 안 했겠거니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o sure. So what is that standard? Anyways, morning groovers, I still have some time to read your messages, so I'm gonna wait for you, nice and patiently. 여러분들의 사연 또 침착하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살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것 뭐예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one of my favorite songs when I used to be in high school.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한 2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덕질 많이 했거든요. This is Beast, Shock.

That was Sister with Loving You. Loving you, Morning Groovers, every single day. And I'm loving you guys more and more. I hope you guys are feeling the same way. 라떼는 말이죠. 여름하면 무조건 시스타였어요. 시스타가 딱 여름에 어울리는 걸그룹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우리 조국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선한 날씨가 반겨주는 굿모닝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지개 별로 떠난 망고가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message for 망고. 우리 모닝그룹들 다 역시 이렇게 마음 합쳐가지고 망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I think this is regarding our MG Q&A question.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뭔 살면서 좀 오해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출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혼한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혼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기사를 종종 보고요. My parents are divorced and I used to think that there weren't many other people with divorced parents. But when I talked to close friends and people I met later in life, I realized that there were more than I expected. I also see news about celebrities getting divorced from time to time. I don't know, right? I mean, like, divorce, getting divorced, I haven't experienced it, so maybe I'm not really in the position to say it, but personally, from what I see and hear, I think it's just one of those life decisions that you make to live a better life. 그냥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그냥 인생의 하나의 결정 아닐까요?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We make so many decisions in life, and I think getting divorced is just part of that.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해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셋 모닝그룹어 이제 오셨네. 아 선셋 모닝그룹어 내심 궁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선셋 모닝그룹어.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살면서 오해한 거는 PD가 직접 DJ까지 하면 재미없을 거란 오해? 웬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용녀쌤 한 번 더 소원 부탁한다고. 어머나 세상에 PD가 라디오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재미있고 완벽할 수가. 100% 장담하건데 진짜 재미있어요. 한 번만 들어봐도 아주 그냥 반해버리는 썸머 누나의 모닝그루브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Yeah, you might think that if the producer hosts a radio show, it might be boring because she's a producer. She works behind the scene. That's gonna be so boring. She's the person that selects the music. 근데 사람이 다 이제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배우가 갑자기 노래를 엄청 잘할 수도 있고 사람은 겪어봐야 하니까 여러분도 아직 저 몰라요. 절 좀만 더 겪어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get to know me a little better. No, I haven't shown you everything. 아직 100% 보여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저를 좀 더 경험해 주시고 겪어주시길 바라면서 Let's close out today's program,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 올려둘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Lady Gaga, The Edge of Glory. This has been Summer Lee. Let's all have a wonderful week together, everyone, and also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두막은 브라운이 맞아. 야, 박정호. 두막은 브라운이 맞아. 야, 박정호. 두막은 이거다. 이거다. 알게 뭐야, 이씨.

저희 큐티님 위스덤님께서 어떤 길인지 바로 맞춰주셨네요. 네, 그 길이고요. I won't say the name because you know I don't wanna give you know kind of you know I don't wanna make people nervous. Let me put it that way. 근데 또 어려서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어려서도 혼자 걸어가기 싫은 그런 길들이 꼭 있지 않았나요? 그죠?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어른이 돼서는 또 운전하면서 지나치기 싫은 그런 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조금 웃겼는데요. You know, when we were kids, we would have those creepy alleys or dark paths, right? We hated walking through. Now, as an adult, right, behind the wheels and still have those roads that we rather avoid.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서나 또는 차를 타고 가거나 정말 지나가기 싫은 길은 어디인가요? 좀, 이 가벼운 주제를 생각했는데, 약간 그 남양 특집 같기도 하고요. 그죠? 더위는 거의 많이 물러가고 있긴 한데. So, we're talking about scary roads today. Is there a street, tunnel, alley, bridge, or path that really hate going through, whether you're driving or on foot? 그런 질문 먼저 드려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오랜만에 듣는 곡인데요. Broken Bells. This is the song is the High Road.

The High Road, Broken Bells 였습니다. Today's topic, a Scary Road, 무서운 길. If you think about it, talking about that under tunnel, right? 약간 claustrophobia, 약간 폐쇄 공포증을 유발하는 뭔가 그, I think it is probably because due to very low ceiling, 뭔가 천장이 굉장히 높으면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할 텐데, I guess that probably contributed to that feeling, right? 자, 여러분들이 걸어서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거나 할 때 정말 지나가기 싫은 길은 어디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1033님께서는 어젯밤에는 꽤나 쌀쌀하더라고요. 창문을 살짝 닫았어요. Yeah, kind of a cool overnight and no more tropical night. So I had to close the window just a bit. 저는 아직까지는 창문 열고 자고 있는데 yeah, I think it has gotten a lot more comfortable to sleep at night. 그죠? I guess the autumn is on its way. Maybe not. 저 같은 경우는 I thought about it. You know, what roads when I was driving did I feel most scary? Was I most scared? 이제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when I was working in the States, right? You know, commuted to an office in San Francisco.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사무실에 출근을 했었는데, and I lived in East Bay, which is across from San Francisco through Bay Bridge. So, 뭐 오클랜드, 버클리가 있는 그 East Bay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려면은 Bay Bridge라는 그 유명한 그 다리가 있어요. Going from East Bay to South Bay, San Francisco, you know, those area. You have to cross a bridge called the Bay Bridge. 한번 89년도인가 지진으로 위층이 무너진 적이 있었던 the collapse of the upper deck due to earthquake back in 1989. I think you probably remember that, right? 이제 곳을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interesting structure of the bridge is that going into the city to San Francisco you have to go through the upper deck 2층이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안으로 이제 도시로 들어가려면은 위층 and to coming back to East Bay you have to take the lower deck.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위층. 퇴근해서 돌아올 때는 아래층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Lower deck, no problem, right? 뭐, 이제 바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튼튼한 다리이니까요. But the problem was, you know, when I committed in the morning, when I had to go through the upper deck. As you know, San Francisco area is really windy.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And back then, I was driving a really small car. 당시 운전했던 차가 굉장히 작은 차였거든요. So even just a small amount of wind can really kind of impact the car. 그래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 정말 너무 싫다 여기.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기도 했었는데, you know. But once I get used to it, 괜찮더라고요. 이제 막 그게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운전해서 가니까 actually it felt kind of fun actually driving on the upper deck of Bay Bridge.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So let me ask you what were some scary roads for you via walking or you know even behind the wheel. 그런 질문 드려보고 노래 한 곡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뮤지컬 넘버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from the musical Swag Age 외쳐 조선. 김수아 배우가 부르는 곡인데요. 나의 길.

Born to Me by Baby Bon Jovi was the song you just heard. So let's get to some 사연자 stories sent in by our 큐티님. So 2021님께서는 하정우 주연의 터널을 본 이후 터널을 무서워한 기억이 특히 천장에 달린 공기순환 대형 선풍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낀 적이 있어요. After watching the movie Tunnel starring 하정우, I remember becoming a little afraid of driving through tunnels. 아, 그렇군요. I even caught myself worrying about those huge ventilation fans hanging from the ceiling might come crashing down.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후 꼭 물을 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After watching the movie, I thought I should always keep a bottle of water in the car just in case.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이 영화 한번 이 시놉시스를 보니까 So 하정우 is on his way home and he got stuck in the tunnel because of some sort of destruction, I guess. All he has is his smartphone with the 78% battery and two bottles of water. And also a birthday cake that he bought for his daughter. Wow, what a dramatic sort of backdrop, huh? 근데 그 스토리 안에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유일하게 그 터널 안에서 이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라디오라고 합니다. So the wife of 하정우 played by 배두나 only way she can relay her message to 하정우 is through radio. 아마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나? 약간 그런 이야기인가요? I didn't really watch the movie, so I can really say. That is very romantic and makes us think twice about, what role radio can do. 이 재난 상황에서 라디오의 역할이 새삼 이렇게 이런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Yes, I think twice about the important role that radio can play in times of, natural disaster or catastrophe. Huh? 소중한 방송.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드라이브라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김현철 씨의 곡이죠. 2021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Featuring George, this is 김현철 Drive.

Couple of tracks, 김현철 featuring George, Drive and Standing Egg, 보통의 날 듣고 오셨습니다. Let's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Let's see. Penny님, who says, for me, I think I really hate going through is a street, especially when the area is flooded, when it's nearby a river. And the cars will have a big engine problem if you go through, right? Of course, big trucks can pass through, but just the small cars, probably not, right? 맞아요. 맞아요. 이 홍수 나거나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은 그런 침수된 어떤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섭죠. It's a scary thought, you know, even to think about it, right? Trying to go through a flooded street. 당연히 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거겠지만 whenever I watch those videos like SUVs, right?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뭐 SUV, 트럭 같은 게 이제 도강하는 그런 영상. You see those SUVs drive through rivers, kind of makes me want to buy one. 딱 그거 보면서 아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바퀴가 큰 이 SUV를 꼭 사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꼭 SUV를 사야지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Kind of made me want to buy those, impossibly buy those SUVs.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Thank you, Benny, for the message. I guess flooding could be a huge problem, natural problem in the Philippines as well. Huh? 이루 씨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까만 안경.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12, 1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 it live, we have a couple of reruns. The first one at 6 p.m. and second one at 2 a.m. We have a YouTube live Boinan Radio going on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as Boinan Radio. 채팅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창도 열려있는데요. 샵 1013 50원, 짧은 문자 100원, 긴 문자, 신청곡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waiting for your requests, stories, or just a simple shout-outs or check-in messages. They're all good. Send them all my way. So talking about scary roads, 헤일리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매일 지나는 곳 중에 This is Hailey님's message. 제가 매일 지나는 곳 중에 8차선 교차로인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10m 이내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스팟이 두 군데나 있어요. So there's an 8-lane intersection I drive through every day. And in two different spots, I have to make a right turn within about 10 meters of making a left turn. 좌회전을 하고 10m 내로 우회전이요? 굉장히 고난이도 상황이네요. 그죠? That means you have to make a right turn on the, if there's a multiple, you know, left turn lanes, you have to make a left turn on the right hand side, huh? 그쵸. 그러면 오른쪽 선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If you have any chance of making that, you know, within 10 meter, right turn, huh? That sounds really tough, huh? 차량 통행량도 많은데, 도로를 가로지르듯 겨우겨우 차선을 바꿔야 해서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우회하면 많이 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나야만 하는 교차로 덕분에 느는 것은 저희 끼어들기 실력뿐인 듯해요. traffic in that area is always heavy, so I have to cut across several lanes to make it. And the detour takes a lot of extra driving, so I don't have any choice. Only thing that gets better is my lane merging skills. 그렇군요. 아, 그런 운전하는 거 정말 저도 싫은데 They say if you can drive in Korea, if you can drive in Seoul, they say you can drive anywhere in the world.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물론 20년 전이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운전을 내가 못하겠다. I would swear that, you know, I would never be able to drive in Seoul. But now, 20 years later, I feel so comfortable driving around. 참, 사람은 그 적응의 동물인 것 같은데 또 헤일리님도 매일 하시다 보니까 또 되긴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길들이 있어요. I guess there's some blind sight area. 너무 힘든, 하기가 너무 힘든, 운전하기가 힘든 그런 곳들이 있죠. 그죠? 1033님께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언덕이 되게 무섭고 싫었어요. 발을 살짝 헛디디면 대굴대굴 뒤로 떨어질 것 같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I was always afraid of steep hills when I was, since I was a kid. You know, if I take one wrong step, I would lose my footing and tumble all the way down. 근데 문제는 유치원, 성당, 학원 등등이 모든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벽에 착 붙어서 벽을 잡고 올라가곤 했었어요. The problem was my kindergarten, church, and my academy were all at the top.

of the steep hills. So I would cling to the wall and hold on to it all the way up. 그런 아이들이 가끔 보였는데, I guess you were one of them. 1033님 그런 아이였군요. 지금도 언덕이 싫어서 운전할 때도 경사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해야 하는 경우 그 공포를 이기려고 일부러 차가 움직여야 할 때 으차 하는 소리를 내거든요. Even now when I'm driving, have to stop and start again on a steep incline. I actually let out a little 으차 just to, you know, psych myself up. 굉장히 귀여운 으차인데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으차 이런 I think those kind of rants or gruntles, groaning sound. I think we make more of those as we get older. 나이가 들면 약간 그런 으차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내잖아요. 그죠? 재밌는 사연들 두 분 이제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으로는 1033님께서 모아나의 수록곡이죠. 신청해 주셨는데 아울리 카바할로 주인공이 부른 곡이죠. How Far I'll Go 듣고 오겠습니다.

That was How Far I'll Go from the soundtrack of Moana, Auli Caballero 부른 곡이었습니다. How Far I Go. That was a request from Kitty님, 103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Yes, those are difficult situation to drive, I think, always gives you that scary feeling. For example, 저도 이제 합정역 근처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you know, when I cross 양화 bridge and make a left turn in the 합정 station intersection, 합정역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양화대교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there's always actually no when I get off the 강변 highway, right? 그다음에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there's already you know, cars lining up to make that left turn. 이미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끼어들 수도 없고. There's just a pile of cars trying to make a left turn. So there's no room to get in even.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멀리 가서 피턴을 하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really try to get in, you know, no matter what. 약간 무리수를 써서라도 꼭 이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트래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But that's all part of driving in Seoul. 하지만 서울 드라이빙은 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Next message is from 뽀글림. 뽀글림 says 이태리 팔레르모에는 성한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구겨지고 페인차를 타고 다니는 게 스웩인가 싶을 정도로요. 골목이 너무 좁고 가파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So in Palermo, Italy, I noticed that there are a lot of cars with dents and scratches, and I thought it was sort of a badge of honor, right? But I realized that, you know, because the streets are so narrow and steep, so you kind of have to kind of brace yourself for it. So might as well just drive cars with dents and not even fix it. 그런 얘기죠. 어차피 또 스크래치 날 거 고쳐서 뭐해? 약간 그런. 그렇게 좁은 길 그리고 돌아오기 20년이 걸린다는 오디세우의 그 멀고 긴 길 무섭습니다. Those tiny streets were scary enough, and then there is Odysseus who took 20 years to make it home. That's a journey that I'd be afraid of, I guess. 그렇군요. 맞아요. 이 좁은 길에 좁은 길이 많고 또 그런 그냥 아예 차를 안 고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또 다칠 거 고쳐서 뭐해 약간 그런 나중에 한꺼번에 다 고치지 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보글님 신청곡으로는 비틀스의 곡 신청해 주셨네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A little early start for Music Boutique for today. There is a reason for it, because there is a lot to cover. Let me put it that way.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유독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죠. I think we talked quite a bit about bass on this segment. 하지만 오늘 역시 베이스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So I'll continue that today on this segment. 베이스를 치는 주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손을 어떻게 치는 것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건데요. So, way you play, play bass depends on how you play your right hand.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왔는데, I know it's not bass guitar, right? 그래서, 기타로서 이제 이 흉내를 내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근데,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So, right hand는 이제, 이 스트링을 픽하는 이 이렇게 건드리는 이 스트링이죠. I think if you are on 보이는 라디오, I think you can kind of see that, right?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finger style, finger picking입니다. So your right hand, 이 검지 중지로 이제 줄을 번갈아서 뜯는 거죠. So alternate picking between index finger and middle finger.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베이스 치는 거 보시면은 아 저렇게 치는 것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I think most the common form of playing bass that you see play bass is the showing.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검지 이렇게 검지 그 다음에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흔한 스타일이죠. finger style, finger plucking sty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slap. 이게 slap은 뭐냐면은 엄지로 줄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로 줄을 이 뜯는 거예요. 그래서 so slap and pop이라고 하는데 slapping the strings with the thumb like this. 이렇게 근데 이건 어쿠스틱 기타라서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땅땅. 그 다음에 팝핑은 이렇게 이 뜯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t goes like 땅땅.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So it gives you that very percussive sound. 이제 퍼커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주법이죠. 70년대, 60년대 funk, and you'll hear a lot of those slap and pop in the Red Hot Chili Peppers music. 그러니까 쿵딱쿵딱 몽. 죄송합니다. 이 기타로는 이게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또 흔한 스타일은 뭐냐면 엄지 피킹이라고 하는데 thumb picking. So 아까 첫 번째는 검지하고 이제 중지를 이렇게 했잖아요. thumb picking은 엄지로만 줄을 튕깁니다. So plucking with the thumb for very softer and rounder tone.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크리스피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thumb picking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죠? And also, three finger 주법이라고 있는데 기타에서도 쓰이는 주법인데 three finger means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위해서 아주 빠른 템포 당드라 당드라 당드라 이렇게 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So three finger plucking is using index, middle, and ring finger. 그래서 세 개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제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빠른 연주를 해야 될 때 이 three finger 주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법인데 뭐냐면은 피크 주법입니다. 피크는 기타 칠 때 you know that little plastic thing that you see, right? 그 피크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줄을 튕기는 건데 제가 지금 피크가 여기 없어가지고 이게 피크라고 하면은 피크를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튕기는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줄을 튕기는 건데
I guess the advantage is that 피크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And just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very different, very sharper tone, very crispy tone.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 것보다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긁는 게 훨씬 더 crispy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크 주법을 사용한 곡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I came across this video and 와 정말 피킹 베이스가 너무 멋진 연주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연주였는데 클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볼게요.

So very groovy, 하지만 굉장히 또 크리스피한 날카로운 사운드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죠? That's you know what the pick bass can do. 피크로 베이스 치면은 이런, 근데 상당히 그루브도 있고요, 멋진 그런 다양한 톤이 나오죠. 그래서 you know if you are a bass purist, 가끔은 이제 피크로 치는 것을 굉장히 좀 비난하고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합니다. There's some bass purists looking down on playing with a pick.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무조건 연주해야 되는 거야. 피크 도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이긴 한데, I think you will find people like that. But I think to me, pick bass has to be one of the arsenals that you need to carry.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크 베이스 명곡들을 준비했는데, and there are many actually masterpiece song that features pick bass. 어떤 베이시스트가 이 곡이 뭘까요 하고 이제 연주를 해준 사운드 샘플이 있어요. 클립이 있는데 한번 이 클립 12초짜리인데 들어보시고 어떤 곡일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Yes，噔噔噔噔噔噔噔，음악을 잘못 잡았는데. Pink Floyd의 Money라는 곡이죠. 정말 이 픽 베이스로 할수 있는 이 곡은 물론 그냥 finger 베이스로도 할수 있습니다. But I guess the tone that you get from using the pick is just very different.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곡 Pink Floyd의 곡입니다. Money.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a little head start for our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covering a pick bass. Did you enjoy that, right? That crispiness. Yes, I think you noticed that, right? 보글님께서도 바삭하다, 바삭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that crispiness that you can get from the pick bass really shows in a song. 왜냐면 이제 베이스가 이 전체 악기랑 같이 묻히면요. Sometimes it loses its sharpness. 뭔가 이 전체 밴드와 어우러지면은 그 베이스의 톤이 좀 뭐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but if you use a pick to play the bass that sharpness the crispiness still prevails in the midst of a heavy band sound. 위즈덤님께서도 저도 피크로 치는 베이스 안 좋아하는데 왜 좋죠? I think there is a stereotype about pick bass. 왜냐하면은 이제 원래 베이스는 손가락으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a traditionalist, I think, want to see a bass played on with the fingers. 근데 이 보통 pick bass를 주로 많이 쓰는 장르가 이 펑크, 팝 펑크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 using a pick. 왜냐면 펑크는 이제 스피드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쳐야 되는데 이 fingering으로는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it's safe to say that it is easier to play bass with pick. 왜냐면 finger로 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pick로 치면은 쉬울 수가 있거든요. For example, 이 아주 빨리 쳐야 되는데 뭐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단드라 이런 쳐야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못 쳐요. 굉장히 빨리 쳐야 된단 말이에요. Even using the three fingers 안 되죠. 근데 픽을 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That's why you know you see a lot of punk bassists using the pick to play the song. 물론 뭐 이 메탈리카의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는 피크 없이도 그 똑같은 스피드로 칠 수 있습니다만 you see a bassist from like a Metallica matching that kind of speed with his fingers only. But the sample of the pick bass that I had you listen to earlier, it just has a very cool groove to it,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곡을 준비했는데 이 샘플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딴딴딴딴딴딴딴. 아, 이 곡을 들으니까 또 아이스큐브가, 바닐라 아이스가, 아이스큐브가 아니죠. 바닐라 아이스가 또 생각이 나는데, The Under Pressure. 이제 약간 이 곡의 샘플은 좀 무디게 좀친게 맞긴 한데, It was definitely played as a pick bass on the original Queen version as well. 한번 들어보실까요? Queen입니다. Under Pressure.

Under Pressure 단단단단단단 Queen이었습니다. Big bass, masterpiece, I would have to say. 3998님께서도 I'm a big fan of bassist Marcus Miller. I don't know a lot about music, but I really love the bass as an instrument. And thank you as always introducing me to great music and sharing your knowledge with us. My pleasure, I think. By talking about these kind of things, you know, instrument-specific focus when you listen to songs, I think it just makes it a more pleasant experience, more fun experience, I think. 마커스 밀러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주법을 섭렵하신 분이지만 특히나 slap and pop, you know, like 이거 죄송합니다. slap and pop의 정말 이 마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3998님서에서 피킹을 해서 연주하는 악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지만 시연해 주신 것처럼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뭔가 쉽다. 쉬운 건 아니지만 표현의 한계네요. 슬랩이나 핑거링이 익숙한 악기니까요. Right. I think people do generally have you know, preconception that you know, bass is to play on with the fingers. 그죠?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이제 피킹을 통해서 들려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톤과 표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You know, just having something more extra that you can show as a bassist, right? With that extra crispiness and the sharper edges to your playing. 그 다음 곡은요. 먼저 한번 유명한 곡인데 감독님 먼저 한번 이 깔아 주시겠어요? F. 네. 그 이 곡은 잘 들어보시면 약간의 이펙트가 들어간 피크 베이스입니다. 피크 베이스인데 뭔가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곡인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와야 되는 거죠. So it's a bass riff of Immigrant Song by Led Zeppelin. Thing about this song is it's same as a guitar riff. Guitar riff하고 이 bass riff가 똑같은 연주인데요. This kind of riff you will have very hard time playing with your fingers only. 이런 곡은 정말 이 fingering으로만 굉장히 이 성취하기는 힘든 연주인 게 일단 이 줄을 뛰어넘어야 되는 연주가 굉장히 많고 and that edginess, that crispiness that you get 정말 이 피크를 꼭 써야 되는 곡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볼까요? Led Zeppelin입니다. Immigrant Song.

Led Zeppelin, Immigrant Song, 3958님, 헬스장 파워 업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for sure, I think it would definitely give you some energy and power to lift heavier stuff. 마지막 곡 전에 약간 보너스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you know those really speedy bassline, 이제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제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it sounds like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 베이스라고 하는데 you know it's usually only achievable by using the pick those triplets 3 연음 이렇게 계속 연주해야 되는 단다라 단다라 단다라 빨리 해야 되는 연주인데 그런 연주를 손가락으로 그냥 연주하는 그런 베이시스트도 있었는데 80년대 유명 밴드죠. 아이언 메이든의 저 트루퍼라는 곡인데 한번 밑에서 들려주시죠. 감독님. If you are a fan of 80s heavy metal music, you probably have heard a lot of

今天节目开始，先给大家带来一波回忆杀，一首 Produce 101第二季主题曲 Pick Me， 打开你10年前的选秀回忆。

0: TBS EFM 智慧首尔，首尔生活一站式指南，来自 TBS EFM
1: 智慧首尔，医药品有效欺骗，相信每

We are starting off today with bleachers. I want to get better. I want to get better all the time. Upgrade myself every single day. And that starts here on Morning Groove, everyone. 우리 모닝 그루버들, 좀 오프닝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 여행 가서도 진짜 좀 빠릿빠릿한 것 같지 않나요? 뭐 이거는 놀라운 사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아 뭔가 기내식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귀뜸 들여가지고 알아서 메뉴를 파악을 해요. 아 치킨이랑 소고기 오케이 그럼 난 뭐 먹지? 이러면서 이미 다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거죠. We just figure out everything. We're just too quick on everything. We're very very efficient and I am just so proud of that. Because I'm an efficient person myself too. Because obviously I have this Korean blood flowing inside me. 이런 게 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I guess we really do like being prepared for everything, don't we? We are fast, organized, and somehow always one step ahead. So next time you fly, if you want to go somewhere abroad, next time when you fly, just remember that you actually may be making your cabin crew's day a little easier. 오죽하면 이제 외항사 승무원들이 한국행 비행기 가는 걸 되게 선호한다고 하겠어요. 경쟁률도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해요. So I kind of can figure out why those cabin crews prefer Korean passengers because we're amazing. Uh-huh. 또 광복절을 앞둬서 어떤 이런 국뽕 느낌으로 오늘 시작해 보았습니다. Anyway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You are listening to, of course,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DJ, Summer. And we also have another DJ outside the studio, DJ Ba, who is responsible for all of the songs that are being played. 오늘 오프닝 곡부터 클로징 곡까지 어떤 수미상관,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기승전결, 정말 완벽한 그 선곡 플로우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마구마구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 선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And of course, we have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We are one little

0: Hello, morning group family here. 정말 월수금마다 이렇게 만나는 뭔가 옹기종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모닝그룹 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Dr. Paper님, good morning 해주셨고, Ben Spe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좋아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 건네주세요. 생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지가 웬만하면 즉각즉각 소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So, obviously, you have higher chance for your messages to be introduced. How exciting is that? We can communicate, in this live broadcast. So, let's do that all together.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신다면 사연과 신청곡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가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go on our YouTube live stream channel, you can watch our viewable radio, and at the same time, you can leave your comments and participate on our show for free. How amazing is that? 채 부장님도 오셨습니다. Hello, hello. Did you manage to do your workout today? 운동 오늘 잘 하셨고요. 저 진짜 결정했어요, 여러분들. 저 결정했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죄송해요. 결정한 게 뭐냐면요. 제가 월수금 생방하잖아요, 여러분. So I go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So I have decided. Come on, come on. 여러분들, listen up. To go out for a early morning run on Wednesdays and Thursdays. No, actually on Tuesdays and Thursdays. 그래서 아침 화요일, 목요일 제가 5시에 월수금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화목엔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제 리듬을 다 파괴하더라고요. 사람은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You have to wake up at a regular time. I think this is so important for you to maintain your whole rhythm in your life. So I've decided to wake up early and to go out for some run. 요즘 좀 운동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외출만 하면은 기력이 빨리고 뭔가 힘이 없어서 막 쓰러져 있거든요. 잠깐 외출했는데도. 아, 나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체력 단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Actually, I never thought this would ever happen in my life, but I actually got motivated by DJ Ba. 제가 살면서 박은혜 팀장님한테 어떤 영향을 받거나 그럴 날이 오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운동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근데. 아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꽤나 한 1년도 넘으셨을 거예요. 런닝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로 건강도 되게 좋아지시고 하셔서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두번 뛰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는 좀 지나고 좀 놀게요, 연휴에는. So that's what I've decided to do. Why did I mention about this?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That's because of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 하면 운동 생각밖에 안 나니까 스스로의 어떤 다짐 얘기해봤어요. Sunset Morning Groover, 까꿍, 썸머 누나랑 티봉이. 누가 출석했나? 이름 불러주실 거죠? 빠릿빠릿하게 출석했죠? 잘했죠? Go, Sunset Morning Groover. 이렇게 또 한국인 인증해주셨네요. You know, Koreans are all about checking in and greeting early in the morning. You know, I believe that you guys can do some fabulous job right now. So go ahead, K-Koreans. 우리 8890 모닝그룹어. 저도 굿모닝이요. 출장 가는 길을 함께 해주는 모닝그룹 감사합니다. So I guess you're on your way to your business trip. Quite a few moninggroupers are on their business trip. Please be safe, everyone. 혹시 비행기 타고 가시나요? 또 비행기 타고 가시면 오늘 오프닝 내용처럼 자랑스러운 K코리안의 면모를 한번 뽐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Alright, moninggroupers. Oh! We have sponsors. 광고가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윤동혁 감독님, Let's get it.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Now, today's topic will be focused on Korea, the amazing country ever. 오늘은요, 여러분들 국뽕 느낌으로 제가 좀 가고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So that will be today's topic. So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the strengths of Korea?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best things about Korea? It could be about Korean people, about the country itself. So think about it. I'm pretty sure it's going to be easier for you to answer. 대답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Of course, a lot of you guys will respond safety because it's quite safe to live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 think. I haven't lived in every single country, but I did live in a couple of countries abroad. But, you know, I believe that Korea definitely is a safe country. 밤에 뭐 걸어 다니거나 뭐 CCTV도 되게 많기도 하고 그냥 CCTV뿐만이 아니라 CCTV 없어도 대략적으로 좀 안전하잖아요. 남의 물건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가도 이게 단순히 CCTV 때문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잖아요. 남의 물건에. 뭐 이런 것도 있고 I would have to though say that the best thing about Korea is you know, how convenient it is to visit hospitals. 병원 시설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셔가지고 제가 대학병원을 막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너무 편리해요. 그냥 시설도 그냥 되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고 You know, you tend to get lost when you visit big hospitals because obviously there are so many people and you don't know where to go. But then like they're really kind and friendly to tell you which way to go. 그리고 뭔가 이런 QR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체계가 딱딱딱딱 잡혀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 짱이에요. 아, 또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박보검 보유국 아니에요? BTS 보유국? 이런 것도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저는 자랑스러운데요. So our country contains a lot of great K-pop musicians and also some celebrities like Park Bo-gum and BTS, ATEEZ 등등, 코르티스 등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are some of the strengths of our country?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리신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Alright,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우리나라는 또 이 아이돌의 보유곡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ody to Body by BTS.

It is Friday, the 14th of Augus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oday marks Malbo, the last of the three traditional hottest days of summer. Scattered showers are expected across much of the country, with some areas receiving up to 40 millimeters of rain. Meanwhile, the heat will continue, especially across the Sudokwon Chungnam region and the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where daytime highs could reach 35 degrees Celsius. As for rainfall, Seoul, Incheon, and Gyeonggi are expected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Daejeon, Gwangju, Daegu, and Gyeongbuk could also see 5 to 40 millimeters of rain. Some of these showers are maybe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Visibility could drop quickly during heavier showers, and roads may become slippery, so please take extra care if you're driving.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across Gyeonggi, Chungnam, and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For the time being, feels like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climb to around 33 degrees Celsius across the Sudokwon Chungnam region and southern areas, so hot and humid conditions will continue.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20 to 24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will reach between 27 and 35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31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4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Daegu, and 31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5.9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today, keep an umbrella handy and watch out for sudden thunderstorms. And welcome to our 상민님, 코코님, 펭귄킬러 모닝 그룹 여러분들도 오셨군요. 슬금슬금 더들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8890 says 출장 가는 길에 모닝그룹 듣고 계신다고 아까 문자 보내주셨고 하진님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오늘도 수영 잘 다녀와서 출첵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썸머피디 아버님 어여 캐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진님 본인도 이렇게 무릎이 현찮지 않으신데 그런 와중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영 잘 다녀오시고요. 수영의 관절에 참 좋대요. 그죠?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썸머피디 아버님 얼른 회복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닥터페이퍼님 우리나라에는 썸머님이 계시죠? 아버님의 빠른 케어를 기원합니다.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us this support for my dad who's hospitalized obviously right now. 그러게요. 오늘 좀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얼른 퇴원하세요. 우리 삼계탕 먹으러 가야죠. 지금 아마 병실에서 듣고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o sure if he's tuning in while he's being hospitalized, but yes, I do hope the best for my dad.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빠른 퇴원, 우리 모두들의 빠른 건강과 케어를 빌도록 합니다. Okay, so we are talking about some of the best things about living in Korea and some of the best part about our country.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둘씩 얘기해 볼 건데 뭐 너무 많을 것 같기는 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까요? 체육부장님, 진짜 어느 해변에 가던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보면 운동만 생각난다고 하시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Alright, I haven't thought about it, but it's so true.

We're able to order delivery food even when we are outside the beach, right? 저 어렸을 때부터 가능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This is not a contemporary thing. This was possible like 10 years ago, I think, because I do remember in my childhood, I think I was in middle school or something. Yeah, me and my family members went to the beach. 동해안에 갔던 것 같은데, and we ordered some 짜장면, and then like I had a sip of it, and it was really tasty. I still remember that taste. I cannot forget about it. But then like come to think of it, those kind of deliveries was possible. 그러니까요. 해변에서 막 찝찝하고 그냥 더 놀고 싶은데 어디 식당 가면 좀 귀찮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배달이 가능했답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대중교통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거요. 여행 갈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해외는 지하철 안이 더 덥더라고요. 레다칠리의 Scar Tissue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 get some good air conditionings, especially when we are on our subway or when we are on the bus. Ooh, it's sometimes kind of cold and I'm loving it. 그래서 약간 밖에가 되게 더우니까 지하철만 타면은 막 시원해져가지고 막 피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But I heard that somewhere in other countries it's even more hot inside the train. 그 에어컨 시스템이 아마 장착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Because you know the subway systems it's been built like hundreds years ago, so almost 100 years ago, so it's really not easy to install air conditioning system on the subway. 아, 그거를 에어컨 설치하려면 아예 그 지하철 전체를 다 공사를 하고 새 걸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So yeah, kudos to Korean subways. 여러분들 진짜 그리고 넓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 지하철은 좀 쾌적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죠?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So let's continue and think about more strengths about the country, Korea.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ll be waiting for your responses. 오랜만에 또이 노래 들어볼까요? This is requested by 얼짱님.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Red hot chili peppers, scar tissue.

커커모닝그룹 썸머피디님 아버님 병원에서 빠른 쾌유를 바랄게요. 어여 퇴원하셔서 예전처럼 문자도 보내주셔요. 맞아요. 저 아빠가 문자 보낼 때마다 뒷번호 다 공개하면서 이건 우리 아빠인데요? 막 이랬었죠.

But thank you so much for this message. I really hope that he gets discharged today from the hospital. 아, 그래도 오늘만큼은 꼭 퇴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정이 얼른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얼굴이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뭔가 몸을 이제 수술을 큰 수술을 나름 받으셔가지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이런저런 체크하고 이제 괜찮으면 이제 퇴원을 하겠죠.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your support for my father who's hospitalized. You guys are just way too sweet. 여러분들 어쩜 이렇게 스윗하세요. 우리 MG Q&A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많잖아요. If you can't think about it because your brain is not working so well because it is super early in the morning, get working, morning groovers. We have to get our brain working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so that we can function better. So morning groove really helps. 여러분들의 그 두뇌를 말랑말랑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업께서는요. 굿모닝, 이번 주에 휴가 복귀하고 일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네요. 모두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Looks like you have a lot of works being stacked up after coming back from your business trip. Oh, it sounds so much like a reality. But anyways, the message continues. 우리나라의 장점은 치안이겠죠. 총도 없고 저녁에 늦게까지 다닐 수 있고 모든 게 빠르고 배달 배송 편의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you have mentioned a couple of strengths of living in this country. We don't have any guns. We are able to go out late at night and we get so many convenient delivery systems. So that is the beauty of this country for sure. 맞아요. 안전한 거 진짜 맞는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조금 안타까운 게 경기 침체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되게 많았고 We used to have a lot of big cafes that would run for 24 hours but we don't see that too much these days anymore because we're going through economic recession and obviously it's expensive to hire people to work in those areas in restaurants or cafes. So I see many cafes and restaurants being closed by like 9 or 10 and that's kind of unfortunate because that was like the best part of Korea.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되게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24시간 하는 거는 거의 뭐 편의점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편의점은 문 닫아요. 9시쯤에 문 닫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So there is this convenience store in this building of TBS. TBS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아침에 좀 거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사 먹고 싶은데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문을 안 열거든요. So it's basically like a restaurant. So what I do is I would have to cross the street and walk over to get some snacks for my morning time.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장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펭귄킬러님, 이번에 중국 출장 갔다가 그냥 공항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나라 에어컨 너무 잘 나와요. We have some great air conditioning system here in Korea because when you went to your business trip to China, it was hot even from the airport. 요즘 적정 온도 이런 거 조정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솔직히. 밖에 이제 우리 40도를 견뎌온 사람이에요. 네, 실내 온도가 뭐 28도 이래도 아,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잘 돼 있어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춥다고 민원 넣고 이러니까 지하철도 칸별로 좀 많이 시원한 칸, 조금 덜 시원한 칸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So what we have in our subway system, we have slots divided. Part where we, you know, put on like air conditioners really strong, and there are some other platforms where we have weak air conditioning system if you ride the subway. So if you're feeling extra cold, you can just move to another seat where it has weak air conditioning system. So that's really convenient too.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좀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요즘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나오는 대기 공간이 있더라고요. 대박! 저는 그거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이다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제니도 있잖아요. Like Jenny! Who wanna rock the Jenny? You? Jenny? Jenny? 너가 제니? 제니? 제니? 예니? 아, 이 노래 저 아직도 너무 좋아요. 이 안무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아직도 집에서 혼자 따라하고 막 이러거든요. 잠옷 입고. 맞아요. 저 제니 완전 팬으로서 I forgot to mention

about Jenny. You know, we have Jenny in Korea. So proud to be Korean because we've got Jenny, like Jenny. 대기 공간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우리나라 엉뜨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So we would have a lot of convenient facilities near bus stations. We have some place where you can just get inside so that you can enjoy some nice cooling air conditioner. But at the same time, during hot, no, cold winter days, you get some hot seats on the bus stop. So that's another convenient stuff too.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율의 민족이기 때문에 what we would have is we would have all the signs uploaded that tells you the arrival time, estimated arrival time of the bus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빨간 불도 몇초 만에 빨간 불이 끝났는지 이런 거다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막 급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미리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So I guess all of these convenient facilities in Korea really also reflects how efficient and fast we are. 박우리 팀장님께서도 친절하게 이 에어컨 구간을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저도 본것 같아요. 이거 제가 사는 곳에도 있네요. 보니까 되게 긴 버스 정류장인데, you know, we have like long bus stops in Korea. And if you go into this small facilities, you get to enjoy some nice cooling air conditioning system. 그리고 이게 또 겨울에는 히터로 또 바뀌어가지고, 약간 야외에서 이제 비 오거나 이럴 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버스 기다리면 너무 좋죠. 배차 간격이 뭐 15분, 막 20분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짱이네, 진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장점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the strengths of Korea? A proud Korea. 여러분들 rock and roll 할 시간 준비되셨나요? Who wanna rock with Jenny? This is Like Jenny by Jenny.

That was 80s with Bad. 우리 최산 씨를 좋아하는 루시아 모닝 그룹 신나셨네. 와우, 최산의 80s 이렇게 또 등판을 해주셨습니다. 루시아 모닝 그룹을 등판시키는 DJ BY의 주옥 같은 선율. Let's go! 줄무늬 무늬, 무늬 무늬 줄무늬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everyone.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우리 MG Q&A 얘기 더 해볼까요? 조국 모닝 그룹 responded about those strengths about Korea. 우리나라의 장점. 사시사철 계절마다 넘쳐나는 제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 빨리빨리 문화, 뭔가 고장나서 AS를 접수 후에 처리까지 외국에 비해서는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고장나도 당일에 방문하면 다들 수리되었던 경험 있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집단지성, 타인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는 문화, 택배 문화 보관, 카페, 도서관, 자리막기용 노트북 안 가져가기 등등입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만의 장점 같습니다. 썸머 PD님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신청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왜 이렇게 스윗하신 거예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 우리는 조국 모닝그룹어 보유국인데요. Such a sweet message for sure. And also, I can totally relate to what he said. So the best things about Korea, the endless variety of seasonal foods all year around because we get four seasons, huh? And our fast-paced 빨리빨리 culture that makes everything so efficient and the collective sense of consideration for others. 타인을 배려하는 집단지성. 정말 많은데, 근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잘안 잡아주고 이런 건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뭐 회전문 같은데 이렇게 딱 지나가고 이러면은 막그 심지어 저는 그막 병원에서도 잘안 잡아줘가지고 사람들이 코 이렇게 박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집단지성 웬만하면 좀 좋은 편이긴 하니까 이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You know, if we start holding doors for other people, I think we can, you know, improve even more. So let's go. 뭐 여러분들 저는 잡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안

뺏는 경우 전좀 많이 봐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매너를 장착하는 거. But other than that, yeah, we do have some great consideration for others, I think. 뭐 남의 집 택배도 미리 이제 뭔가 문 앞에다가 보관해주고 뭐 다들 뭔가 정이 넘치는 건 있긴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얘기 더 해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best part about Korea, the country, our country, Korea. All right? Okay. Since 조국 모닝글벨 requested a song, dedicated to my dad who's hospitalized right now. 세상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You know, let's take a good care of our health, everyone. This is Jack's Kiss. 아프지 마요.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re you in for upgrading your morning just a little bit more with me, Summer, here on Morning Groove? This is the perfect radio that you should be tuning into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I am Summer, and you can always tune into our radio show by tuning in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You can also tune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에서 Doctor 같이 옷을 입은 Summer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it wasn't really intentional, but now that I look at myself on the screen, I look like a doctor. Dr. Summer. 어때요, 여러분들? 흰색 옷을 간만에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카라도 입고 이래서 뭔가 의사 그런 가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의사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Anyways, Morning Groovers, you can always talk to me or request a song.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 also have our Kato open chat room, 카톡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TBS EFM 모닝그루브 하고 들어오시면 슬쩍 우리 이제 많은 모닝그루버들이 환영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우리 8890 모닝그루버 한동안 안 듣다가 오랜만에 틀고 당연히 아 제 방이겠구나 했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검색해봤는데 서머님이 복귀하신 거였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썸머님의 분수기 넘치는 텐션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haven't been tuning in for a while, but you accidentally tuned in and you realized that it was a live broadcast. So you decided to tune in. Oh, thank you so much. 이렇게라도 이제 알게 되신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 TBS EFM 너무 그리운데 한번 채널이나 틀어볼까? 제방 나오겠지 했는데 생방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됐었을 것 같아요. 분수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빵 터지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로만 저를 접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차리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 푼수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푼수 같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라고 또 답을 보내주셨네요. 핸드폰도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잘 터지잖아요. 간편 결제나 송금도 편하고 또 등본 같은 각종 서류 떼는 것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먼저 주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방으로. So Korea is definitely an IT powerhouse. Our phones get great reception almost everywhere. Mobile payments and money transfers are super convenient in our country. And even getting official documents like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is quick and easy. Now, I would have to mention this. I mean, it was a long time ago, not now, but back when I was living in Spain, I had to get my resident registration card. So I had to apply for it and to get registered. It took me 3 months. Exactly 3 months.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거주증을 받기까지 신청하고 기다리고 이 과정이 한세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말 세 달이 걸렸어요. I don't know, what was the problem, but what exactly was the problem, but it took me 3 months. 우리나라는 이거 발급 하루?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요? 뭐 길게 잡아야 오케이 일주일? 근데 정말 바로바로 이제 발급이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쨌든 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을 못하니까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또 페이퍼를 받아가지고 꼬깃꼬깃 막 종이 꺼내가지고 제가 거주한다라는 그런 증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장볼 때나 뭐할 때나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So it was really inconvenient. But I guess they have developed a system. Well, hopefully, because that was like 10 years ago. 10년 전이니까. 근데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안 그랬다 이 말인 거죠. IT 강국이었으니까 오래전부터. But anyways, we can still talk more about those strengths that we have. 우리나라의 장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요. We've got Moa, not Moa. Morning Groove Coin 노래방 coming up next. 우리 모닝 그루브의 코인 노래방 곧 있으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선곡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Two Door Cinema Club Bad Decisions.

Confession, confession. Today's coin not about concept. It's all about confession. 오늘은 고백송들 우리 DJ 바하께서 리스트업을 해주셨네요. 과연 제가 했을까요? DJ 바하가 했을까요? 누가 선곡했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누가 선곡할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Who selects music for coin 노래방? Take a guess. Is that me or DJ 바 or maybe 윤동혁 감독님? 하지만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보셨나요, 윤 감독님? 어디 노래방에서나 세레나데. 오, 불러보셨대요. 오, 노래 좀 하시나 보네. 이번에 밖에 계세요, 여기 들어오시지. 예. 아닌가? 계속 지금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가? But anyways, 갑자기 뭔가 달라 보이는데? 나를 동생아, 나는 연한 남이야. 혼났네요, 잘하니까. 전형적인 옛날 뭐 2000년대 고백송인데 내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떤 고백 해보셨어요? What kind of confession did you make when you were living in life? 어떤 사람 고백 해보셨을까요? 편지 고백? Did you write a nice handwritten letter? Or did you drag that person to 노래방 and sang them in love serenade? Did you dance for that person? 말아요. 이거 근데 옛날에 연하 남들이 많이 불렀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는 걸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인기 많았어요. Anyways, 여러분들 TMI 퀴즈 가지고 왔거든요. I have brought another TMI quiz. I know you guys are having some busy morning. 여러분들 아침마다 사실 부업하는 게 쉽진 않은데 본업도 있는데 모닝그룹에서 부업까지 하느라고 힘드시죠? 오늘은 그래서 좀 쉬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So since you guys are having some hard time doing extra part-time job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for morning groove, I brought some easy question, easy TMI question. So are you ready to take a guess?

0: 좋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해볼게요 자 서른 중반인 썸머는 뭐 누나죠 내 여자 누나 서른 중반인 썸머가 오늘날까지 부모님한테 듣는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요즘에도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벌써 미드서티인데 아직까지 제가 듣는 잔소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TMI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 남겨주세요. 썸머가 과연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이 완벽한 썸머도 잔소리를 듣는다고요. Everybody, let's go! 쓰니까 너라고 부르게 가사가 다르군요. 내가 미쳤으니까 Danny Morning Groove Good morning, Summer and everyone Wow, I do love this song Oh my gosh You know what, Danny loves a lot of songs from the early 2000s, I believe And even from the 90s How are you all familiar with these songs? I'm so curious Do you ever sing this song to your lover? Do you have a lot of nunas around you? Now this is classic. This is like the K-classic confession song.
1: 우리는 임재범 고해 들으면 딱 그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듣자마자 아! 막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되게 좋은 노래예요.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어찌 합니까? 이거 얼마나 그 K-마초 감성을 보여줍니까?

0: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그라들어하세요? You know, stop having those cringe. This is like an amazing song. 옛날에 90년대 이게 먹혔다니까요. 2000년대에도. 네. 밖에서 저보고 마이클 볼튼인 줄 알았다고. 아, 임재범 씨 흉내냈다가 마이클 볼튼 소리 들었네요. 우리 막 리메이크 리와인드에서 이제 막 한국 노래 번안한 거 막 하잖아요. 마이클 볼튼 씨께서 이거 딱 하실지 그랬어요. 왜 안 하셨어요? This song's good for you, Michael Bolton. 이 허스키의 대명사예요. 이 허스키한 가수들이 꽤나 인기가 좀 있었답니다. Let's go! 윤동혁 감독님, let's go! 마이크 컷!
1: 있나요?
0: 윤동혁! 진짜 싫어하신다. 이것까진 아닌데 하고 계세요. 아, 나는 이승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성그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흥민킬러님께서도 루이 암스트롱인 줄. 이게 허스키가 다 같은 허스키가 아니거든요. You know,
2: we all have different kind of husky and rusty voice. So I obviously cannot pull off 임재범 the way he thinks.
0: 여러분들 9회 얼마나 이게 명곡입니까? 우리 K-Music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It all started from here, okay? 가요가 있으니 K-POP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Now, 그쵸, 옛날에 이런 그 코러스가 막 등장해요. 여러 명에서 막 이렇게 하모니를 부르는 뒤에서 이제 백싱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죠.
2: Okay, back to our TMI quiz.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0: 자, 미드서티인 썸머가 요즘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차 조심해라 라고 해줬습니다. Watch out for cars.
2: Surprisingly, I don't get this.
0: 뭐 어디 가서 뭐 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이거는 잘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운전 조심해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차 조심해 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 No, this is not the common nagging from my parents. Not at all.
0: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3151. 결혼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Get married. 그쵸. 이런 거 많이 들을 나이기는 하죠, 제가. This is really funny about Korean parents. So they would ask you, no, actually they would tell you, force you to get married. They would be like, 결혼 언제 하니?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 Why don't you have a boyfriend?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막상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막 이러면서 엄청 물어봐요. 정말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잘해주니? 막 이러면서 염려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근데 또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한 5년 정도 뒤에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면 눈코에 딸리면 그냥 좋다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10년 뒤 하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아버님? Anyways, yeah, those are very common naggings that we get from K-parents.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딱히 결혼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한 번 하셨다. 아빠가 최근에 오빠가 결혼했을 때 오빠 결혼식장에서 자꾸 저도 결혼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저까지 보내버리고 싶나요? 왜요? 아빠 옆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But anyways, another confession song. This is a K-musician,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Can I love you? Can I love you? Like asking you a question. Hey, by the way, you look amazing, beautiful. Do you think I can love you? 오늘요. 나 거기 좀 앉지? 여기요!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루버. 불금 너무 좋네요. 써머피디님 보면 웃겨요. 감사해요. 나는 진지하게 노래를 좀 열창하고 있는데 웃기면 웃긴 거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 약간 푼수 같대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So can you guys agree with other people's opinion that I'm a little goofy? Should I say? 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Let's go. 5, 6, 7.

will only give you good stuff, okay? 내가 잘해줄게. 사기꾼 멘트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줄게. 오빠가 잘할게.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 저 약간 왜 이렇게 주정뱅이 같지, 아침부터? 자, 어떤 잔소리 썸머가 들을까요, 요즘에?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밥 잘 챙겨 먹어라. 아우, 이건 밥을 제가 워낙 잘 챙겨 먹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를 잘 안 하시나? So eat well. Yeah, they don't say that because they know that I eat well. 귀신같이 먹으니까 괴물같이 먹거든요. 뭐 집에서도 요리도 해먹고 이러니까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심지어 반찬도 안 사줘요. You know, when it comes to gay parents, when you go and visit their house, they would pack you a huge bunch of 반찬 for you to take. 근데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거든요. I don't take them because I know for myself that I won't finish them and I don't want them to go to waste. So my mom don't really pack me any 반찬. 반찬도 안 사주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딱히 안 하세요. 알아서 잘 하니까 이런 거는. 의외로 또 알아서 잘 하는 거에는 잔소리를 안 하시네요. 0117. 집에 일찍 들어가라. So return home early. Now they gave up on this. 이거는 뭐 말로 해도 제가 일찍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자꾸 안 지키니까 쟤는 100번을 얘기해도 일찍 들어올 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이 잔소리는 그때 멈췄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신데 차분해라. Be more patient, be more calm. 어 왜요? 저 지금 되게 차분하지 않나요? 사랑해도 될까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차분한데 차분할 땐 꽤나 차분하다고요? Welcome our Canadian singer Celine Dion. Now we're gonna sing The Power of Love. Love is strong. Love is amazing. 사랑은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썸머야 귀에서 피 날 것 같다. My ears are bleeding because you're talking too much. 에이 이거 너무 상처다. 이거는 잔소리에 비해서 말 많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누구 닮아서 말 많은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서 떠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yeah. He said that I would flow in the water. Just my mouth would flow in the water so that I can continue talking.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3이요 내일은 아, 이 코맹맹이 소리 예전에 푸니타가 되게 잘 냈었는데 셀린디온 성대모사 잘했더라고요.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야 연애해라. 썸머야 살 좀 쪄라. 썸머야 그만 예뻐지면 안 되겠니? 뭐야? 마지막 잔소리는 맨날 듣고 싶다.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왜? 나 뭐 얼굴 이상해? 아니 너무 예뻐졌잖아 우리 딸. 이러면 저 약간 공주병이 있거든요. So I would love for my parents to tell me this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What's wrong with your face? You look extra stunning today. Oh my gosh, my daughter, you're so beautiful. 그러니까 칭찬만 듣고 살고 싶나 봐요, 저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진짜 답을 못 맞추시네.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o let me tell you. So, what my parents always nag about these days is about my outfit. 제 옷 입는 스타일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특히 제가 치마 입었을 때, 짧은 치마 입거나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너 그렇게 입고 올 거면 병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So my father would be like, if you're gonna wear like short miniskirt, don't visit me at all to the hospital. 진짜. 창피하니까 보지 말아라 약간 이래요. 아니 저 치마 입으면 얼마나 예쁜데 저 되게 막 상큼하고 예쁘거든요 치마 입어도. 근데 절대 옷은 무조건 막 정장 같은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바지 긴 거 입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뭔가 그런 나시티나 치마 이런 거 입으면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제가이제말씀을드렸죠 So I told my parents, okay, you can always comment about my outfit if you're gonna buy me some. 그러니까엄마그럼옷한벌사주고얘기해주시는거어때요이렇게얘기해주시니사주신대요그래서할말을잃었습니다 Anyway, the power of love. 이게뭐사랑이라면사랑아니겠어요 We call that love, morning groovers. The power of love. Nagging comes from love. Okay? 오늘그러니까뭐자식의사랑부모님의사랑에대해서이야기해보면서이노래를좀더감상해보실게요 Think about the love, the power of love from your parents, from your kids, from your husband, from your wifey and take a listen to this song Morning Groovers, I will fade out but come back really soon Let's go 'Cause I'm your lady 외쳐주세요 So we hear the power of love

탕수육 or 뭐 깐풍기 막 이런 거를 요리를 좀 주문을 하잖아요. And also we would order some noodles like 짜장면 or 짬뽕. And if you order that all together on a kiosk machine, you would expect the restaurant owner to serve you those main dishes first, like 탕수육 or 깐풍기. But then they have served 짜장면 first, and then it took them like more than half an hour to serve the main dish. But it should be the opposite way around. 근데 만약에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짜장면을 조금 이따가 드릴까요?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짜장면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결국에는 메인 요리가 한 40분 지나도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취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키오스코로 주문한 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는데 아직 개선될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Yeah, it does provide us a lot of convenience, but then like there are still things that we have to improve, right? 뭐 띵동벨 뭐 이런 거는 솔직히 한 20년 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진짜 우리는 어떤 그런 키오스크나 이런 효율적인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서는 좀 선구주자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Go Korea! Morning Groovers, shall we talk more about this later on?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알려주세요. 저 이거 BTS 챌린지 때문에 이 노래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BTS did a little dance challenge on this song, and it was really kind of contagious. 굉장히 중독적이어가지고 계속 보게 됐는데, 정국 씨가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는지, 이거는 뭐, 이제 만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춤선이 진짜 미쳤어요. 저는 정국 씨랑 제이홉 춤추는 거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anyone. This is NSYNC, I Want You Back.

You Love Me by Backstreet Boys. 포포도 모닝 그루버. 저는 백스트리트 보이인 줄 엔싱크 노래 들으니까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요. 아버님 퇴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약간 헷갈려요.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 제목은 뭔가, 아, 이거 누구 노래지? 이렇게 노래 제목만 듣거나 노래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티스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되게 비슷하잖아요. Anyways, that was Backstreet Boys.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I don't care who you are, as long as you love me. 그냥 나만 사랑해줘.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아빠 퇴원 소식에 선무 누나 목소리가 확실히 확 밝아지셨어. 너무 고마운 소식이네요. 상민님, 서머 PD님, 아버님 퇴원 축하합니다. 팽이킬러님, 서머님 아버님 퇴원 축하합니다. 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니까 뭔가 무거운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위로도 받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닝그루버도 혼자 앓고 계시지 마시고 힘든 일 있거나 또 좋은 일 있거나 이러면은 언제든지 모닝그루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f you're going through some hardships or some good news if you have, just share it here on Morning Group so that we can always, you know, kind of talk about it all together and just be happy for each other and so on. That is the beauty. That is the grammar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의 문법이라고 할수 있죠. 다 같이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 And time's up,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for Morning Groove highlight. And next week, because we do have a holiday, we will go live on Wednesday and Friday. 다음 주에는 수금. 생수, 그리고 생금으로 만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캘린더에다가 체크 부탁드릴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and have a wonderful weekend.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with QWER 고민 중독. Goodbye, Morning Groovers!